0: 있고 왜 관리소장이 경비보다 경차를 타냐 그러면 진짜 이상했습니다. 우리 경비원 선생님들은 부자고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경차를 타. 밑에 집은 우리 바닥에 천정이 될 수 있고 위에 집의 바닥에 우리 집의 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만 배려해서 살아가면 공동주택에서 사는 것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1: 소장님 아파트 사세요?
0: 저는 주택에 살아요. 저희 언니는 저랑 직장은 같진 않고 북구의 다른 아파트에 미아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 반장님으로 일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가끔 만나서 얘기할 때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으시고 자녀들도 훌륭히 잘 키우셨어요. 지금은 벚꽃 꽃대가 떨어져요. 꽃잎은 다 떨어졌는데 아 청소하기 힘들겠구나. 교회를 가자 해도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는 간다고 늘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또 돌탕 챌린지가 계기가 되어서 이제 오게 되었어요. 엄마 같은 존재죠. 세 살이 많지만 그 엄마처럼 저를 키웠죠. 뭐 며칠 전에도 예쁜 꽃이 있다고 화분을 두 개 집에 갖다 놔라고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언니예요. 그리고 어디 뭐 정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잘 베풀고 그리고 저희 형제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특별히 저한테는 제 친정 엄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언니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언니는 나에게 산소 같은 사람이야. 산소가 늘 있는데 우리가 잘 고마움을 모르잖아. 언니가 늘 옆에 있었는데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 공기처럼. 언니가 너무 자랑스럽고 언니, 엄미, 영주, 형상에 키운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형진이 예진이까지 너무 잘 살펴줘서 너무 고마워. 콘서트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바래.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언니한테 줄 게 별로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걸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 언니도 형과 같이 교회 다녀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목원들한테, 교인들한테, 선생님들한테는 자주 하면서 가까운 가족들, 언니들한테는 정말 안 한 것 같아. 언니 생일 축하하고 언니 너무너무 사랑해.
1: 우리 소장님 언니분 어디 계세요? 오늘 오셨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 여기 계시네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우리 박태숙 소장님 대표로 이렇게 영상 편지를 함께 나눴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우리 박태숙 소장님처럼 아주 오랜 시간을 여러분 VIP 스티커 붙이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도하신 분들이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무려 45년을 기도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도 매일 아침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는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려주고 전해주고 싶기 마련이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단의 거짓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인류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온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인 성경에 쓰여 있는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역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으로 이사 가신 우리 고 김수미 선생님, 50년이 넘도록 국내 최고의 배우의 자리를 지켜오신 이 대배우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제가 이 김수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6, 7년이 너무 아쉽다. 하지만 여러분, 김수미 선생님은 이런 후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VIP분들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도 천국으로 사시고 죽어서도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신 분은 지금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노라고 역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차차 알아가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신 분을 따라서 교회에 따라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지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초대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VIP 스티커를 붙인 분들, 초대하신 분들이 좀 보시면서 우리 VIP분들께 와줘서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좀 제가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사랑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초대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VIP 스티커 붙이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희가 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스티커 붙이신 분들. 예.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 옆에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초대하신 분들도 손을 잡으셔도 좋고 손을 뻗어서 축복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0: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지난 4월 30일 있었던 울산 극동방송 전도 콘서트 바라봄 콘서트 실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들으시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샵 3927번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누군가는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열띤 설교와 강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열심히 노력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참 좋더라고요. 이 추억의 찬양들, 그리고 뭔가 몽글몽글하게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노래들. 이런 찬양과 노래가 결합된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방황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뭔가 어릴 때 잠시 가봤던 그 교회의 풍경이 떠오른다면서 울컥했다고, 다시 교회를 나가봐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 테니까요. 어떤 걸 통해서 예수님

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또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괜찮은 아침. 저는 여기서 바로 인사를 드리고요. 찬양의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행복하고 밝게 아름답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길 바라요. 오늘도 꼭 행복해 주세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의 성경 전체의 주제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곧 구원이라는 말인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 그렇게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만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그것보다 더 깊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에게 더 깊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구원이란 영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란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제 구원이란 글자 자체는 건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았는데,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짐을 받는데,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는 생명이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 생명. 이거로만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1서 5장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생명이 들어옴으로 영생을 이루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꽃그 말은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음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생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의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먼저 번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곧 그 말은 신약의 말씀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상, 의지, 감정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 본질이 곧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분. 그래서 형상이라고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그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육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개념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로만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의 말씀이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그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1장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말씀합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으니? 지음바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창조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같은 창조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눌린 자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혀있는 자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케 되는 그런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접붙임을 받은 사람 꼭 그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나타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것을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근세에 있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많고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한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성케 되는 자로 가난과 고통이 많고 실패가 많은 이 세상을 가난과 고통을 떠날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을 이기는 자로 세우는 자로 부욕해 되어지는 자로 강건케 되어진 자로 병이 수없이 많지만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는 병이 없는데 그 천국에 가면 병이 없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서 병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뭐하고 정복하고 창대하고 다스려서 건강케 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가진 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삽시다. 앞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 받아진 자가 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생명의 DNA의 본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본질이 닮아가잖아요. 조그만 뭡니까? 닭을 집에서 키웠답니다. 그래서 알을 가지고 와서 있는 알을 가지고 부화를 시켜서 키웠는데, 어릴 때 보니까 이 뺑아리가 집에 키우는 닭 뺑아리 모습이나 조그마할 때 모습이나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뺑아리는 엄마의 뺑아리의 모습을 닮아가고, 나중에 매의 새거는 새의 모습으로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태중의 생명에 딱 탱생을 할 때에 보면, 여러분이 짐승의 생명의 모습이나 조그마하게 수정이 돼서 나타나는 성장 단계가 거의 동일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사진 찍어난 거 이거 보면, 생명이 태어날 때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생명, 사람의 생명이나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는 생명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나 한두 달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시간이 딱 지나면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납니다. 근데 개는 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지만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이 많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한탄이 많고 앞이 많으면 떠나야 된다고, 떠나는 세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속히 죽어서 예수를 빨리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살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바로 죽어서 어디로 와라? 바로 천국으로 와라. 그렇게 하면 성경에 말 그렇게 안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예수님 생명으로 마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더 우리 안으로 성장되고 성숙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과 증거를 밟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초월적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일장입니다. 로고이시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로고서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의 물질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물질을 있게 하는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빛을 만나게 되었지만 어둠은 우리 안으로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되어지고,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게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부어주셔서 능력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 장의 말씀은 가운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하러 오셨는가? 우리를 잠시 인생으로 바꿔놓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지고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인데, 괴로운 식을 통하여서 생명과 기쁨을 맛볼 이 가정이 이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다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뭐를 뽑아서? 갈비뼈를 취하여 산 가정을 만들어요. 지금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이후에 먼저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니까,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나야 한다. 예수 안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절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신자들 가운데 아니면 불신자들 가운데 전도하러 갔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정말 많아요. 주위에 보면 많은 분들이 지난달 교회 반주까지 한 사람도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만났어요. 교회 반주까지 한 사람이라면 구원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와서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교회 반주까지 맡겨놓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뭐 한다? 안 다닌다. 그럼 그분이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거 고민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간다 해서 밥 두 그릇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 해서 밥 한 그릇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느낌을 가져서 그냥 더 믿으니까 시간 많이 뺏기고 안 가는 게 더 편하고 뭐가 없으면 그렇게 되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마귀를 닮아가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안 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한두 달은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일을 인해서 시험 들음을 위해서 물은 문제가 있지만 그 분전들을 만나면 이제 내는 교회 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을 내 가슴에 있는데 한계가 상황이 안 돼서 내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 간다.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하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장의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인생의 수 없는 갈증이 다 해결된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생수를 먹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5장의 말씀인데 치료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과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나는 시간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난 38년입니다. 그리고 처음 나서 시간을 따지면 40년의 시간을 포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야의 시간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베데스다의 목과에 살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치료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뭐하러 오셨느냐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고치고 치료하여서 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5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장의 말씀 가운데는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다. 그 생명을 떡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피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찢은 떡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를 말하라 믿으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수의 피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무엇으로 받게 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6장에서 말씀하면서 500리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 7장의 말씀 가운데 와서는 이 성령의 생수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하늘로 올리지 아니하심으로 제자들 가운데 성령 임하지 않았다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허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게 할 것에 대해서 9장에서 우리가 오늘 7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8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지면 이 8장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여러분 구약 절기를 따지면 초막절 절기 때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붓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때 안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이제는 죽이는 일이 앞장을 서게 되는 괴락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늘 보면

오늘의 말씀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간음을 하려면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올무를 꾸미기 위한 작전으로 지금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학자들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올무에 빠뜨린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 같이 1절로 3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에게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건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답변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치라고 하시면 죄인들의 친구요, 사랑의 예수님이시요, 용서의 예수님이시요,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일이 되어지게 되고, 또 반대로 돌을 치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그런 율법을 지키지만 사랑에 대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율법 돌로 들어서 쳐라고 하면 율법대로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는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최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말한 것처럼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입에 되는 것이고, 돌을 들어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말씀하느냐.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 돌로 치라, 돌의 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레위기 20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음부와 간부를 돌로 들어 쳐 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쳐 죽여야 되는 말씀이 2장의 말씀, 20장에 보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연히 율법을 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당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쳐야 하는데 중요한 조건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현장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쳐야 할 수 있는 외인이 한 사람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책이 되어져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언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설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없는 사람의 비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이 여인은 살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수 없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빈찬의 소리,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만 남았게 되었느냐? 예수님과 이 간음한 여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언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냐?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는 우리가 더 잡대해집니다. 마음이 더 분주해집니다. 세상의 글쎄 소리가 들려올 때는 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내 둘이만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 순간을 설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임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나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당연히 사람은 돌을 들어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하면 그분에게 또 내가 너를 위해 가능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 죄값을 지불하여서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과 함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돌을 들어 저 사람을 칠 이유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먼저 돌을 들어 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돌을 들어 먼저 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돌을 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돼. 그래서 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떤 애 또 던져버리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건을 말합니다. 네가 의인이 되어야만, 네가 거룩해져야만 네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선악과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정죄를, 죄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지적해서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안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햇빛이 쨍쨍 내리쪼이는 바깥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글라스를 까만 글을 쓰면 온통 천지가 까맣게 보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의 안경을 무엇을 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눈, 예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지적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단둘이 서게 되었지면 우리의 실수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단둘이 서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책망보다는 위로를, 그리고 다시 회복해 하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돌을 들어 쳐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 같이 이러면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니 너는 죽을 죄인이야. 너는 간음의 행정에 잡혔으니 돌에 맞아 죽어도 싸.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죄하던 수 없는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가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보식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따라가지 말아라. 사탄을 따라가지 말아라. 저주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복음의 능력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다시는 지난날의 실수와 아픔에 머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저주하러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시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단둘이 딱 서게 되어지면 두 번째 우리가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이 기억나

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간음의 긴장에 잡혀왔으니까. 그 수치와 폼이 너의 삶을 끌어갈 수 없도록 이제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정리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는 주 여러분, 우리 모든 수들의 삶의 생활 가운데서도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태극기를 달고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는 결코 당연한 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현충일을 통해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떠올려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 이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내일이 현충일이라서 오늘은 또 현충일을 앞두고 희생과 감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살아갑니다. 그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분들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셨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섬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것을 알고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최악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감사할 이유를 한번 세어보면 어떨까요? 숨 쉬고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생긴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발견할 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방금 찬양에서도 그랬죠? 작은 감사에도 더 큰 감사로 날 채우신다. 오늘 또 여러분의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조곡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메들리 찬양이었어요. 주의 진리 위해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들아. 네, 이 군인 같은 믿음의 군사 같은 찬송 세 가지의 메들리 곡이었고요. 주의 십자가 감사하네 바탕색의 찬양으로 또 같이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6832번님이요. 방송 들으면서 항상 감사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멘. 네. 일상 속에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 감사 제목들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5174번님, 우리 손주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손주들이 평화로운 세상 안에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심겨져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감사의 제목이죠. 요즘에 회사 일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방송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힘이 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하루 보내시겠다고 다짐의 문자 1469번님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덕분에 더 힘내시길 바래요. 0084번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시니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8129번님은요, 남편이 5년 전 의료사고로 신경을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 못 걷다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재활운동을 해서 지금은 걷게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남편과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라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남편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저도 이 문자를 읽는데 괜히 코끝이 찡해지네요. 네, 우리 남편분 좌절하지 않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신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그 자체로 멋지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의 이 사연들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줄 믿어요. 멋지고 앞으로의 삶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무데나 흔들리는 저의 마음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중심 세워주세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5728번님. 네,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7460번님, 오늘의 오프닝 말씀도 참 좋네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라고 또 사연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상에 대한 감사 놓치지 않고요. 이 감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단지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이웃을 지켜야 되니까,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그 길이 쉽거나 편해서 가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려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가정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제목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편한 길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의미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새힘 주실 거고요. 주님으로 인해 얻는 그새 힘으로 오늘도 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제자들교회 이영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언양제자들교회 이영우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랑자, 유랑자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방랑자의 삶은 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방랑자의 내면에 공허함과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삶을 짓누릅니다.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쾌락과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랑자들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방랑자, 유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랑자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 그들을 거짓으로

0: 주로 사로잡아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합니다. 방랑자는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도 모르고 벗어날 힘도 없으며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토굴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방랑자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방랑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랑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랑자가 순례자가 되었다고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는 늘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움의 삶을 사는 순례자는 어둠 속에서 신음할 때도 빛으로 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토굴 속을 향하여 걸어들어가는 방랑자의 삶이 아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보세요. 어떤 외로움도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혜성교회 정명호 목사님의 기도특강 기도로 이기라 함께합니다.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인생의 돌파를 꿈꾸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한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대부분 잘 배우지 못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시편 109편의 말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던 기도와는 참 거리가 먼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남은 작정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로 이기라라는 말은 기도 응답받아서 대박 내라, 기적을 일으켜라 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자체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음으로써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한다. 바로 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시편 109편은 정치적인 대적자들, 다윗의 정적들과 또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답답한 마음을 탄식과 갈등 속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10편은 바로 이런 109편의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기록하는 짝을 이루는 두 개의 시편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109편의 말씀, 이 시를 해석하자면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악인이 득세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분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한 선지자적 시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윗이 먼저 선창을 하면 공동체가 뒤따라 부르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양식으로 불려졌던 시편의 여러 노래들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런 형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특별하게도 시편 109편은 온 성도들과 다 함께 부르기에는 그 내용이나 표현들이 영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양식으로, 다시 말해 선창과 후창으로 이 노래를 부르도록, 다시 말해 공동체의 노래가 되도록 되었다는 것이 이 시의 아주 독특한 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 예배 시간에 이런 찬송가가 있다라고 예를 든다면요, 아마 교회를 싫어하거나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 한번 듣고 나면 아마 인터넷 댓글이 도배가 될 겁니다. 봐라, 예수쟁이들 이따위로 신앙생활한다, 자기들은 복받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저주한다, 아마 정말로 공격받고 비난받기에 딱 좋은 구절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냐,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관점을요,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예수쟁이들 싫어하고 교회를 욕하고 싶은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6절에서 15절을 교독을 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읽고 난 뒤에 아멘이 선뜻 나오지 않죠. 축복의 구절이라면 아멘이 즉각 나오는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화답을 하기에는 내용이 영 이상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놈 확 죽어버려라. 그 마누라는 과부가 되고 그 자식은 고아가 되고 그 고아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얻어먹으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은혜를 베풀지 말게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죄인으로 정죄해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사탄이 그 옆에서 늘 그 인간을 괴롭히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윤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이 표현 자체를 놓고 야 이게 정말 기도인가? 이게 성경 말씀이 맞나? 우린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뭐라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정말 성경 같지 않은 성경,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 이 성경 구절을 앞에 놓고 잠시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시를 쓸 때의 다윗의 형편이 2절부터 5절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형편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믿음과 선과 사랑,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겨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공격합니다. 마치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자 그의 신앙을 빌미로 삼아 그를 죽이기 원했던 정적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만한 어떠한 기회도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다윗이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영어로 step d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들은 말 그대로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서 아니면 지위가 있는 자리에서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넘어지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복적인 기도 속에서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2절부터 5절이 다윗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거라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느꼈던 그의 내면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교독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가난하다는 것이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마음의 궁핍함입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 상한 것 이상으로 어느 누구도 내 편 되어주지 아니하는 이 인간관계의 고립, 사회적 고립, 상황의 고립 속에서 그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석양 그림자 같은 인생.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대한 느낌이 석양 그림자 같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에 이미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때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갖 트집거리로 공격하며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 속에서 더군다나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배신을 했는데 배신한 것도 모자라 없는 말을 지어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울 때 어느 누가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며 음식의 맛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평안함 속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09편을 읽으면 아마 우리는 다윗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말씀이야? 이게 어떻게 기도야? 이게 어떻게 신앙인들의 노래일 수가 있겠나? 말 그대로 다윗의 노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면 이런 내용은 절대로 신앙인으로서는 입에 올릴 수 없는 반인륜적, 비신앙적,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노래다. 만약 이것을 정말로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그대로 노래로 옮겨 찬송가로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난받아 마땅한 여러분 그런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고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그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왜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가 아니라 인간으로 다윗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셨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 저에게 성경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저는 이런 구절은 성경에서 빼낼 것 같아요. 헐벗은 자를 도와주어라.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여러분 이런 좋은 말로 성경이 채워져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경전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인간인 제가 성경의 편집자라면 이런 구절 하나 없다고 해서 성경이 성경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이거 지워버립니다. 저 같으면 찢어버립니다. 저 같으면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절대 올리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성경 편집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구절을 남겨두셨을까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어떤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놓고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마음껏 저주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자기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임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100% 응답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살아갑니다. 참 기막힌 인생의 역설은요, 대부분의 고통스러운 일에 대하여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피해자는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혈액형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 누구든지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내 가슴에 팍

상처로 와닿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아픔을 기억하는 것,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게 내게 아픔,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아픔을 가진 사람들마다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과부되게 만들고 고아되게 만들고 아무것도 베풀 은혜의 길을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구절들이 성경 구절에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결론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속상하고 고통스러워 누군가를 기도 가운데 저주했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평탄했기 때문에 기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 속에 나 혼자 내동댕이 처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고통, 그런 마음의 아픔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한다면 다윗이 실패한 것, 실수한 것, 이렇게 남을 저주한 것들은 성경에서 그냥 걷어내고 좋은 이야기만 기록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다윗을 추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추앙하라고 기록해놓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영웅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얼마나 최고점을 찍을 수도 있는 반면에 최저점도 찍을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의 찬송가를 쓴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이런 고통의 골짜기를 거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시편 109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윗도 그랬어. 다윗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비인륜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 다시 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 답안 또는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말만 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은 기도, 누가 보고 누가 듣더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기도 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고 윤리적으로 틀림이 없는 기도, 때로는 논문으로 내놓더라도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을 만한 딱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시기 이전에 좀 기도를 바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답

답답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먼저 받아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표현을 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상한 마음 때문에 먼저 눈물 흘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칠고 부족한 기도의 표현 때문에 거북하다, 너 이거 고쳐, 저거 고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야, 너 그따위로 말하면 되냐? 이렇게 끼어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기도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끼어들어서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 집사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기도하냐?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따위로 기도하냐?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보면 주로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핵심 논리 또는 논지 아니면 그 마음보다는 말의 표현을 꼬투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다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요? 그따위라니. 너 몇 살이야? 여러분 사람의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 표현 하나 잘못하는 것, 뭔가 비유컨대 말을 한마디 하면 아우 그거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 안 되지. 논리 비약이 심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관계는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려고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주려고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표현을 꼬투리 잡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상함을 꼬투리 잡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답만 말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답을 듣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것은 우리를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하라. 우린 이것을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포장이라면, 만약 그것이 가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완전히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위선이 되고 맙니다.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 됐고, 그거 됐고, 그거 네가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네가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좀 더 정직하면 좋겠어. 나는 네가 회복되는 게 먼저야. 세상이 구원받기 이전에 네가 먼저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믿음인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뭔가 하면 야, 하나님 나라? 내 뜻? 그거 됐고 나는 네가 먼저 잘 되기를 원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것을 먼저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20편 109편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는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화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기도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없죠. 교회에 오면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다른 사람들 말합니다. 집사가 돼서 그따위밖에 말 못하냐고. 아니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성도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다른 사람의 손이 무섭고 손가락질이 무섭고 눈이 무섭고 말이 무서워서라도 척합니다. 페이크. 그런 척. 내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벌써 이런 틀 속에 갇혀서 살아요. 집사님이라면 늘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목장 모임 가면 늘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아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장 아우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니 어느 누구도 사람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다 위선자들만 모여있고 가식자들만 모여있고 정답만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누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 나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건 틀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뭔지 모를 정답 그 틀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자유롭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이 6절에서 15절과 같은 내용 나를 대적하는 그놈 죽어버리고 그 부인은 과부가 되고 그 자식은 고아가 되고 만약 이걸 찬송가로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여가지고 자 찬송가 10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그놈은 죽어버리게 하옵소서 그 마누라는 과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한번 쳐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인들 이것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들 야 교회를 가면 진짜 은혜로운 찬송 부른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미 종교의 틀 안에 정답대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남에게 정말 이런 마음을 토해놓고 싶을 때가 있다. 그걸 오히려 드러내어 노래하게 만들었어요. 찬송으로 부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놈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진짜 죽이실까요? 그런 기도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그렇겠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말하려는 강박관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내 속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분 이 믿음 속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사람 앞에 와서 함부로 말하지는 마세요. 항상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건대 백구편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이지 사람 앞에서 계속 그렇게 남 저주하고 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 다윗이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죽어버려라, 과부되라, 고아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것입니다. 왜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그는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왕을 저주하는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 심의라는 사람, 신하가 말하죠.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끝납니다. 두 번 휘두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내버려 둬라. 그가 저주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냐. 내버려 둬라. 살려줍니다.

먹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삶은 다른 겁니다. 또 그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탄식은 탄식이고요. 푸념은 푸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도 못하게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주의해서 말하건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는 어떤 마음이든지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율배반적이라고요? 아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삶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나서야 그는 또다시 자기 인생에 마주 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에 마주 설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복, 그 힘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응답을 받아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와서 내 속마음을 쏟아내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회복되어 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하고 나서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기도 자체가 속임이니까, 기도 자체가 위장이니까, 기도 자체가 신경을 쓰는 거고, 기도 자체가 편치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다 쏟아놓고 나면 거기에서 해소가 일어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과 종교 기도를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 이후에 회복이 일어나고요. 가짜 기도, 종교적 기도를 하고 나면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기라.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능력받고, 기도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삶을 이겨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기도 그 자체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로 다시 삶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능력받기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나, 내 속마음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죄지었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생에 내가 다시 맞서야 되는데 맞설 힘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고, 다시 학교로 가기 싫고 직장으로 가기 싫고 문제에 맞서기 싫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쏟아내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어루만지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 속에 능력을 받으면 도대체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기적을 경험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회복되어져서 그 피로를 씻어버리고 다시 인생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듯이 여러분,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속마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영의 깊은 탄식들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은혜로 공급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로 세상에 맞설 힘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엉뚱한 곳에 가서 울분을 토하거나 평생을 두고 후회할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속마음, 아픔, 고통, 원망, 심지어 사람 앞에서는 울지 못하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0: 울음을 쏟아내면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이 시편 109편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가서 저주를 쏟아놓는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맞는 말, 정답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런 기도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혜성교회 정명호 목사님의 기도특강 기도로 이기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은 소망의 기도 정규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5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종교사학의 설립 정신 보장과 내년 평양대 부흥 120주년 기념사업 연합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20년차 총회장에 추대된 이기용 목사가 다음 세대 부흥과 교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선교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 형성과 교회 공동체의 성품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기독교 고전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한국교회 사학회는 제168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를 선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영남지역 목회자 양성의 요람인 영남신학대학교가 이사장 이취임 예식을 열고 뒤에서 낮게 섬기는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0: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종교사학의 설립 정신 보장과 내년 평양 대부흥 120주년 기념사업 연합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이사 비율 확대 조항이 종교사학의 정체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기하성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에는 특수성과 설립 목적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획일적 교육 탈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단장들은 오는 10월 정기총회 이후 평양 대부흥 120주년 기념사업 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부활절 예배 헌금 1억 원을 쪽방촌과 탈북민 등 소외계층 지원에 전액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20영차 총회장에 추대된 이기용 목사가 다음 세대 부흥과 교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선교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신임 총회장 이기용 목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교단 창립 120주년은 영적 물적 자산을 총망라해 도약해야 할 거룩한 변곡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다음 세대를 위해 영상이 결합한 디지털 공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 7일 신앙교육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는 서울신학대를 비롯한 지방신학교 학생들이 공통된 신학 언어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필수 교과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 형성과 교회 공동체의 성품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기독교 고전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타고난 기질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비결을 담은 팀 라헤이 목사의 성령과 기질 뉴 에디션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세상의 냉소와 달리 성경은 완고한 기질의 벽을 깨고 새롭게 피어난 베드로의 역동적인 반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미국 복음주의 저술가 팀 라헤이 목사의 대표작 성령과 기질은 인간의 성향을 네 가지 기본 기질로 분석하며 기질의 잣대를 타인을 비판하는 도구가 아닌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이해의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자는 33년이 넘는 목회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분노와 두려움 같은 정서적 문제의 가장 안전한 처방전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며 사탄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의 염려까지 짊어지게 해 우리 영혼을 짓누르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야말로 인간

0: 내 모든 천성적인 약점을 이길 하늘의 자원이라고 재현했습니다. 저자는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가정과 교회가 비로소 친절이 흐르는 정원으로 변모할 수 있다며 책에 수록된 기질 테스트를 활용해 새로운 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 사학회는 제168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를 선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학회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위기시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독교 신학의 과제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한신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복합위기 현실 속에서 정의 없는 평화는 지배권력의 체제 유지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민중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평화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양정호 교수는 마르틴 루터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남 지역 목회자 양성의 요람인 영남신학대학교가 이사장 이추임 예식을 열고 뒤에서 낮게 섬기는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제168차 사역의 일환으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제33대 김주선 목사의 임과 제34대 서동호 목사의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공포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서동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이사장의 자리는 앞에서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돕는 섬김의 자리라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대학교를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설교를 통해 형통한 사람 요셉처럼 신임 임원진과 학교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에서 10%,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은 28도, 부산과 김해, 양산 지역은 29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금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김춘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유한한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빠른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과연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절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길에서도 잘 보이게 현판 두 개를 큰 문 좌우에 걸어놨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왼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오른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대답을 줄리는 만무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 보니까 정말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생을 다 살고 육체를 벗는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은 뒤의 경험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 없이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모 일간지에 글이 실린 걸 보았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다 합해도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0: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과 IT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94%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큰소리 칠 때가 많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되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아이가 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는 우리 인생의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은 다 이루었다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경제용으로서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게 믿어지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죠.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학교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에 가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던 중에 혹시 보험은 있는지를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분 대답이 당뇨가 있어서 실비보험은 들 수 없었지만 상해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혹시 생길 사고가 아니라 꼭 일어날 확실한 사고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보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보험,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유일한 대책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에 드십시오. 보험료도 무료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인생 최고의 성공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각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왜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예수님 보험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꼭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 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0: 있었습니다. 그 협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나한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내 건강의 비결이다.
0: 네.
1: 그런데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년인데 더 살면 80.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 100세가 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드물어주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좋은 일 하면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0: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수의 비결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17년째 노

0: 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은자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미션 아가페를 섬기고 있는 이은자 선교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3: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 사명이 중요하고, 네. 근데 직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언제 시간을 내서 양쪽에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2: 저는 그래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봉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2: 델타항공이에요. 델타항공.
3: 델타항공에 네.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느끼죠?
2: 저는 공항이 국제공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스케줄도 제가 뭐 오전에 그것도 근무하고 제가 스케줄을 할 수 있는데 선교가 지기 때문에 제가 그 스케줄을 맞춰서
3: 그럼 지금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2: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52회인데
3: 그 옛날에 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네, 이영훈 네.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고 네, 있죠. 네. 이번에 선교사가 몇 명이나 왔어요?
2: 한 800
3: 그렇게 순복음교회에서 네. 보낸 선교사.
2: 네네.
3: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2: 그렇죠.
3: 그렇게 네. 이 선교사님 단체 같은데.
2: 네.
3: 내가 궁금한 게 그 단체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며 누가 하며 뭐를 해요?
2: 저희는 이제 인미션 아가페.
3: 예.
2: 미션 아가페라는 그 단체를 제가 한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숙자라는
3: 미국엔 노숙자가 많죠?
2: 많아요. 예, 노숙자를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노숙자라는 그 단어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세 명이서 현재 지금, 제임스 송하고, 제임스 리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17년 전에, 미션 아가페라는 단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8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3: 교도소도 가고.
2: 교도소도 가고.
3: 근데 교도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2: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도소 방문이 참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품은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3: 그러면은 이 노숙자 단체를 위해서 지금 식사를 보내주고.
2: 네.
3: 근데 이제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또 저희는 이제 큐바도 갔다 오고
2: 쿠바 그다음에 페루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페루에서 히카마루카라는 그 동네 산 동네에다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그해서 파이널 리그해서 그 동네 잔치를 해줘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한테 문이
3: 자비량이로
2: 다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 받아서 월급도 모자라요.
3: 그렇게 네. 이제 하면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2: 저희가 힘이 나죠.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제일 크고 바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한 10년 전에는 페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년 전에는 이제 쿠바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3: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요?
2: 어디를?
3: 단체.
2: 저희는 그냥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이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 갑니다. 그러면 각자들 다 알아서 각자 거기도 자비량으로 다 해서 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국 70년 운영하시듯이
3: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도 네. 전하지만은 네. 그 사람들에게 뭐 흔 옷도 주고 새 옷도
2: 그럼요.
3: 주고
2: 그럼요. 그래서 델타항공에 감사한 게 가방에 리미트가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요.

0: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네.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 회사에 너무 감사하죠.
1: 코로나 기간에.
0: 네.
1: 그 기간에는 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0: 네.
1: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네요.
0: 그럼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그 봉쇄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비행기는 뜨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코로나 때도 저희는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고.
1: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장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서 인상에 남고 아,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0: 그럼요. 많죠.
1: 언제?
0: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노숙자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은 행사를 이렇게 단체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걸. 노숙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도 있고 그렇죠. 무서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노숙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2: 네.
0: 교도소 사역.
2: 아.
0: 교도소 사역에 처음 갔을 때 그 살인자들만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접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제가 잡혀가는 그런 꿈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2: 네.
0: 막상 가서 썰빙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정말 너무 눈동자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그분들 섬길 때 정말 한순간에 잘못으로 이러는구나. 저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2: 네.
0: 그분들을 섬기면서 정말.
1: 그럼 또 사랑의 전포라는 게 뭐예요?
0: 사랑의 전포는 저희가 이제 노숙자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불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전포를 새 거를 사서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600벌에서 700벌을 사요. 사서 이제 11월 달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1: 저 그 노숙자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숙에서 떠나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0: 그럼요. 예. 우리가 노숙자를 이제 돌보다가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식사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보내고 거기 이제 학교에 가서 직업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미션 아가페 위에서 기도해 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한테 와서 모여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보람 있죠, 정말.
2: 네. 네. 정말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노숙자들도 있었을 것
0: 그럼요,
2: 같은데.
0: 많죠.
2: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0: 한 분은 이제 살인자로 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노숙자가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 1년 반, 2년 계속 사랑으로 하고 집도 구해서 또 같이 그 집안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자리를 터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2: 예, 할렐루야.
0: 정말 그게 우리 네. 식구가 되고.
2: 아멘. 예.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소수가 선교위원들이 하니까 별로 의견 충돌은 없을 텐데.
0: 네.
1: 만약 어떤 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의견에.
0: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뭐 세네 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임스 송은 이제 애틀란타 로컬 홈레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고 저는 이제 또 주류사회 단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오빠 제임스 리는 이제 해외 쿠바나 이제 페루나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한 발짝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다고 기도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 명이서

0: 17년 동안 뭐 나름대로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준 게 감사하죠.
1: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아가페
0: 한국에도
1: 성교회?
0: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도 져주고, 이 서울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교회를 한번 져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그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2: 그 쿠바나 페루 지역에서도 선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0: 쿠바는 저희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한 4년 전에 접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렵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빵조각 하나 배달받고 가서 이렇게 뭐 레이션 카든가 이렇게 해서 받고 그다음에 콩 조금 받고 뭐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편 없이 감사와 찬양하는데
2: 네.
0: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북동방송 어린아이들 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맺었어요?
2: 목사님 25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봉사죠 뭐.
1: 근데 선교사님은 미국은 몇 살에 가셨어요?
2: 저는

0: 지금 40년 됐어요. 85년에.
1: 미국 간 지가?
0: 네.
1: 그때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0: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조지아 스테이트 그 유니버시티에 학교 가는데 델타에서 한 6개월 프로젝트를 그 일본에 처음 취항을 했어요. 87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에 6개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1: 예. 그런데 이선우 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해마다
0: 네.
1: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죠.
0: 네네. 네.
1: 이제 그때는 거기서 기념식을 하는데
0: 네.
1: 우리 어린이 합창단 왜 거기 해마다 오라고 그래요, 걔들을?
0: 아 그거는요. 그 전에 한번 그 지금 버니스 킹이 CEO인데 그 마틴 루터 킹 막내 딸 우연하게 그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의 합창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결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벌써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 덕분에 정말 지금은 이제 그 1년의 국가 행사인데 그 국가 행사에 어린이 합창단이 제일 주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매년.
1: 근데 해마다 보냈으면 좋은데
0: 네.
1: 얘들이 자비량이로 가기 때문에
0: 네, 네.
1: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각 단체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13 방송국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교회 가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0: 네.
1: 저 그렇게 다 받아서 이걸 모아놓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가는데
0: 네.
1: 요새 비행기표가 보통이 아니대요.
0: 그러니까요. 너무
1: 많이
0: 비싸서.
1: 올랐죠?
0: 예, 저희도 선교대회 때 보통 1,000명이 넘게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요번에 많이
1: 줄었죠?
0: 못 오셨어요.
1: 예. 예.
2: 그 어린이 합창단은 오랜 기간 이렇게 네. 또 함께 케어해 주셨고 김장하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김장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0: 아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정말 목사님 옆에서 뵐 때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뭐 직장 나름대로 제 직장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1: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가는 애들마다
0: 네.
1: 얼란타에 가보면 한국의 날이 있더라고.
0: 한인의 날. 예, 예, 예.
1: 그럼
0: 예.
1: 그때 1년에 한 번씩.
0: 1년에 한 번씩.
1: 어떻게 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게 되면은.
0: 그렇죠.
1: 걔들이 거기서 또 가서 프로그램 해놓고.
0: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미주한인의 재단 회장을 맡으면서 주정부를 통해서 이제 레졸루션 받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공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네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목사님 늘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합창단이 어느 단체가 오든지 그 지부가 오면은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하고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한복의 날 그거를 또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받아서 10월 21일 날이 한복의 날을 해서 한복, 궁중한복 쇼도
1: 한복의
0: 하고.
1: 날에. 그럼 한복 만드는.
0: 아니요. 여기 한국의 박현주 원장님이라는 그분이 한복기술진흥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소품을 다 저희가 공수해서 이제 궁중한복을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쇼도 하고 뭐 한복 한국 문화
1: 한복을 알려져.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알렌타도
0: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는 다 공수를 그 여기 한국에서
1: 그런데 전시를 하고
0: 예 전시를 합니다. 예.
2: K컬처가 굉장히 또 네. 붐이 일었으니까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0: 그렇죠.
2: 날 것 같네요. 어때요?
0: 네.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저가 감사하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 그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한복 전시를 해요. 그 거기 라비 지나서 맞아 그 TSA 지나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목사님 두리 프리샵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전 세계 분이 오셔서.

0: 감탄하고 저희 한복에 감탄하고 가요.
1: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 그럼 네. 이선교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2: 저는요, 제가 일본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갔을 때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정말 1년 동안 병원에서 있으면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예. 한국에서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3: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그럼 전도하신 건가요?
2: 네.
3: 남편분은 원래 믿는 집안이셨고요.
2: 네, 네.
3: 그렇게 남편분과 함께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만난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랐으니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한데요.
2: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차 사고 나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제 나름대로의 일본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절에를 미국 가니까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희 남편이 한국교회 지금 이제 슈가로프 한인교회 그 애틀란타에서 거기를 절을 데려간 게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 밤새도록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이제 등록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최봉수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제 마더처치예요.
1: 그럼 앞으로 이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2: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섬기는데 제가 섬기면서 제가 힘이 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에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제 미션 아가페에 쉘터, 우리는 지금 쉘터도 없고 뭐 사무실도 그냥 빌려서 있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쉘터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와서 계실 데가 없는 분들 그분들 돕고 살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또 그런데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아가페의 선교회를.
2: 네.
1: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2: 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후원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저희 미션 아가페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 그 후원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1: 웹사이트가
2: 네,
1: 있군요.
2: 네, 있습니다.
1: 미국에.
2: 네.
3: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말씀에 일을 하면서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오직 겸손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듣는 것 같죠?
3: 네.
1: 미국에서도 극동방송 앱으로 들을 수 있죠.
2: 아, 저는 지금 전화에다가 앱 깔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하고 그것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 뭐 대전 다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란타에서 극동방송국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앱 깔아서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인사회에 뭐 부회장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 많은 봉사 단체가 이제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이제 그 한인이 한 20만 명이 넘어요.
3: 네.
2: 20만 명 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극동방송 앱 들어보라고.
3: 아.
2: 그리고 이제 앱 깔아주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사연도 나눴는데요.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들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0: 맞나요?
1: 공항에는 뭐 제가 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려도
0: 델타에
1: 되고요.
0: 가서 직원한테 리 슈립 아느냐?
1: 보통 직원들한테 이제 미쓰리 아냐고 그러면은 거의들
0: 연락이 되는구만요.
1: 네.
0: 예, 오케이. 그래, 우리가 갈 때, 뭐 대부분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렌타를 통하니까
1: 네, 알려주세요.
0: 많이들 가지요, 한국 사람들이.
1: 아우, 많죠.
0: 예.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것으로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선 교사님께서 어떠한 환상, 비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1: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미션 아가페에 쉘터가 있으면 쉘터가 꿈이고, 제가 지금 39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0: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1: 아멘.
2: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1: 그래서 이것도
2: 공부하겠습니다.
1: 이런 기회도 정말 주신 게 하나님 기도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나운서도 새로 왔고,
1: 아, 네.
0: 예, 처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그 나가 미국을 가는데 아렌타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좀 내가 아렌타에서 2, 3일 묵는데 만나 뵀으면
1: 아유,
0: 좋겠습니다.
1: 언제든지요.
0: 그럼 아가페이를 찍어라. 아가페 선교회.
1: 아니, 저 전화번호 주시면,
0: 예.
1: 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0: 그럼
1: 제 전화번호,
0: 전화번호를
1: 예.
0: 극동방송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줘도 돼요?
1: 아유, 그럼요. 예.
0: 좋은 사람들한테.
1: 아유, 그러면.
0: 알아요.
1: 아니,
0: 그래.
1: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가 뭐 하면은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부탁해서.
0: 그렇지, 거긴 뭐 기차 타고 연결선에
1: 예,
0: 가야
1: 그게 아주
0: 되니까
1: 힘들어요. 예, 그래서,
0: 복잡하더라고, 처음 가는
1: 예,
0: 사람들.
1: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2: 네, 너무 든든합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1: 네.
2: 앞으로도 미션 아가페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다음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섬기는 자세, 교회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상에는 섬기려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자란 그 본분대로 일찍 섬기기를 배우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섬김으로 나중에 다스릴 수가 있다. 여성은 일찍부터 남성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긴다. 여자란 일생 동안 내내 왔다 갔다 하며 들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며 남을 위해 준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잠도 설칩니다. 섬김으로서 여성은 남성을 다스릴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다고 도이치의 시인은 괴테가 한 얘기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축하를 받을 일도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남을 섬긴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위인들도 일찍부터 섬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윌리엄 글래스톤, 영국의 총리입니다. 수상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낭독하는 것으로 목사님을 도왔답니다. 헨델, 영국의 작곡가, 메시아를 작곡했지만은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이든, 천지창조를 작곡했지만 8살 때부터 교회 찬양대를 했습니다. 카루소, 유명한 테너 솔로스트, 이태리의 성악가였고 또한 교회 찬양 대원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링게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사랑의 봉사자로 간호사란 직업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어. 오늘 성직 받은 사람들, 임직한 사람들, 첫째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에게 손에서 그를 샀더라. 보디발이 돈을 주고 요셉을 샀다고 그랬어요. 임직자들, 돈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얼마에 팔려간 것 같아요? 성경에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어. 그래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성직자들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자에서 천대받는 자로 전락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막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직분 받은 사람들은 편애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사랑하면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힘든 일이요. 찬양대도 사랑하고 교통 정리하는 사람하고 성찬식 준비하는 분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막내 아들 때도 양치는 데 가서 형들 심부름을 해주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환경에 적응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의 재산을 다 요셉한테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불평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교회 목회 하면서 내가 10년 봉사했는데, 내가 20년 봉사했는데 나는 왜 권사 안 시키고 장로 안 시켰나? 불만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의 봉사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건너뛸 수도 있죠. 섬기는 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나 교회나 교역자들에게 공치사하지 않아야 돼요. 아,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안 주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공짜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다 참다 참다 못해서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직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에서 적응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돌보는 임직자들이 가려서 한다고, 가려서. 나 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 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는 이것만 할 거다. 두 번째로 임직자들은 모든 일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고 그랬어.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든 안 보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자들은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교회 직분도 잘 되지요. 그 불법이 뭔가? 첫째, 항상 친절하세요. 항상 황금률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서로 고하며 덮어줘야 되죠. 용서를 해주고 의의를 지키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에게 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2절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세주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어. 장로 임직자들은 아내를 철저히 사랑하고 한눈 팔지 말고. 그래서 어떤 땐 여자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면 축복이 와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 복종하는 게 더 쉬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형용 못하지요. 자루 재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세요. 교회에서 사회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 교회에서만 인정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거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인정을 하고 인심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남이 울때 같이 울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지. 남이 울 때는 춤추고 남이 기뻐할 때는 내천자를 그리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한 우리 각자가 사는 지역에서 임직자들은 사람이 볼 때, 아, 저기 예수가 간다. 아, 저기 성경이 간다.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맡은 것에 충실하고 충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히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나는 장가를 들어서 잔치집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다섯 결의를 사서 못 갑니다. 이러한 핑계 대려면은 임직을 받지 말아야죠. 임직을 받은 사람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래. 나는 가만히 보면은요,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파리 날리고 있다가 나만 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들일다고.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다가 내가 또 이발을 하면 이발 의자가 다꽉 차더라고. 아, 축복이 따라다니는구나. 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는다. 나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가야 할 때는 꼭 가야 돼.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말까에 머무르지 말고 좀 힘들어도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죠. 섬기는 기회가 많은데 임직자들이 그것을 사양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찬양대 하세요? 안 합니다. 교사하세요? 안 합니다. 오늘 병든 자 병원에 심방을 가십시다. 시간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섬기러 갑시다. 사양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양치 마세요. 아멘 안 하네. 집사의 직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들이요. 여러분 오늘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보단 한 단계 위라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굳게 담력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단계 하면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보다는 더큰 담력을 받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업무에 대하여 의논할 사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가 복덩어리요.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삼포능자라는 사람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물건만 갖다 놓으면 다 팔려요.
그런데 이웃 가게들은

물건이 안 팔려서 문을 닫을까 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삼포능자는 일부러 몇몇 가지 물건을 갖다 놓지 않았어요. 그래 그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들, 사러 온 사람들, 우리 상점엔 그게 없으니 옆에 가게 가세요. 옆에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여유가 있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현상 모집에 당선이 되어서 가게에서 본 돈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주면은 자기에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 오늘 임직자들은 먼저, 제일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사명을 사양치 않는 섬기는 자를 통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집에도 복이 오고 밭에도 복이 오고 섬기는 것을 끝까지 잘하시면은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더러 봤어요.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금년 한해 충성을 다하시고 내년도에 충성을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세요. 잘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잘 섬겨서 요셉이 총리까지 됐어. 총리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됐어.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닌 유태나라 사람이 애굽 나라에서 최고가는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섬겼어요. 감옥소에도 갔고 잘 섬김으로 실제로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요셉이 뭘 받았어요? 인장, 반지를 받았어. 그 반지는 모든 소유권을 그 반지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소유에 특권을 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켜주고 옷을 입혀줬는데 그 반지는 소유권, 재산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탕자, 그 반지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겠나. 아수로의 왕은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줬죠. 하나님께서 소유권에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시고 버금 수레를 타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잘 섬김으로 최대의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그랬죠.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2차 대전 시작에 시골에서 청년들이 다 큰 도시에 집합을 해서 이제 부대로 이동을 합니다.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쫄룩쫄룩하는 신사 하나가 와서 밤마다 그 청년들에게 핫코코아, 따끈따끈한 핫코코아 그 추운 겨울에 마시라고 한 잔씩 줍니다. 어떤 청년이 그 봉사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델로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녁마다 나와서 이제 전쟁터로 가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초코 마실 거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은 사기가 중천됐습니다. 오늘 임직자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은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고 전쟁터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헐벗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엄마 아버지 다 잃은 사람도 있고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베품, 나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임직받은 그 사명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주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일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밤에 가는 교회가 있는데요. 감사하게 그 교회 지에 예배당이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젯밤에 이제 갔는데요. 한 여성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들어오면 막 신경 쓰이고 무섭거든요. 다시 저 막 나가기도 그렇고 제가 막 큰 소리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최대한 조용히 그 여성분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니 그 여성분이 막 울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훌쩍훌쩍 하시면서 아 기도를 방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연으로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을지 저기 어젯밤 그분 혹시 듣고 계신다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나를 만드시고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죠. 그분께는 그냥 기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우리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찬양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 올려드리시죠.

신승희 목소리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요. 후렴구에 보면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신다는 이 문구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줘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제가 막 미주할 고주할 하나님께 막 얘기합니다. 막 일러 바쳐요. 하나님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어떤 때 감사해요. 이렇게 가장 그 시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울든 웃든 어떻게든 하나님께 1대1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그거 끌어안고만 있는 분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꼭 1대1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아무도 없는 공간 아니어도 좋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1대1로 본인의 방법으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5일 금요일인데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이번 주 거의 이제 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날씨가 참 좋고요. 지금 아주 밝은 날씨, 맑은 날씨 이쪽 저쪽에서 여러분 계시는 곳은 날씨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오늘 또 듣고 계실지 금요일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 열려 있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문자 이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오후 3시 시간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방송입니다. 자, 전국 극동방송 들을 수 있는 곳에선 다 들을 수 있는데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어디서 어떻게 방송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요.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 많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 어플에서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사연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극동방송 어플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나는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아유 라디오 듣기 힘들어 이런 분들에게 이 어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차 안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새끼라 들으시면서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 새끼라를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회를 가게 됐다 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 기쁜 소식 알려주세요. 제가 축하의 꽃바구니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좀 보내고 싶거든요. 한번 보내주십시오. 샵 1069번으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해요. 뭐 이렇게 시원한 바람 익산 4605 화성 마도 출첵 0490 의정부 배송하며 출석 2682 남대문 8236 양평 9507 6089 수원 최영성님 고맙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평택에서도 오랜만에 태준이 유준이 인사드려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응? 태준이 3학년 되니까 학원 스케줄로 새끼라 듣기가 어렵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초등학교 3학년 맞죠? 응? 1학년보다 3학년 되니까 바빠? 태준이? 바빠 바빠. 네. 8103번님. 우리 할머니였던지 어머니였던지.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 쪽에 있는 가람인데 지금 병원 가요. 지금 날씨 맑아요. 엄마와 함께 9564. 전주 날씨 좋다고 1203번님 고맙습니다. 서울 가산동 오이도 출석. 7679번님 안산 물류캠프 2층 바람 선선 0490번님 배가수원에서 봉지 싸면서 듣고

있다고? 와, 어느 지역에서 배를? 4988번님, 광명 하안동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구름이, 주님 재림하실 것 같다고요. 526번님, 저기 멀리 전남 고흥에서도, 자, 청주 날씨 좋다고요. 청주, 또 화성 송산에서도 포도밭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5932번님, 대전, 그렇죠. 대전 날씨 너무 좋다고. 우리 끝번호가 54개시네. 5555번. 야, 보니까 그리고 요즘 충북에서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청주본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충주중계소가 시험방송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충주, 청주 말고요. 그래서 충주, 음성, 괴산 지역에서 지금 전파가 탁 송출되고 있어요. 104.7. 청주도 103, 104.7이에요. 주파수가 같습니다. 청주나 충주나 우리 충북 지역에도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곳에서도 영혼구원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일산에서 오랜 우리 애청자분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북가좌동에서 말씀을 쓰면서, 강원도 철원 우리 부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8848번님.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죠? 우리 6년 방학했다가 개학하신 우리 철원 부부. 고맙습니다. 파주 날씨 굿! 자, 대전 어제 소나기 오더니 오늘 구름도 예쁘고 너무 시원하다고. 9398번님도 천안도 빠질 수 없죠. 천안. 자, 마곡 이대서울병원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기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거. 여러분 한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자, 오늘 어떻게 집을 나셨습니까? 응?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향기로운 나무가 부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향기로운 나무 오늘 집을 나서기 전내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혹시 터널 지나고 있는 분들,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 기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0995번님, 천안 두정동 사무실에서 늘 크게 틀어놓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으로 큰 위로받고 계신다고. 자, 1624번. 저는 중3인데요. 체험학습 쓰고 기차 타고 남원 할머니 생신 파티 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 친척들 중에 저만 교회 다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아이고. 그래도 주님이 찾아가서 가족들 교회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선물 주세요. 끝에다가 우리 중3 아저씨가 선물 줄까요? 아저씨가 선물 줄 테니까 전도 그 대상자 우리 가족들에게 그 선물이라고 딱 극동 방송 들어보라고 하면서 전도도 하고. 야, 우리 1624번 중3 남원에 우리 할머니 생신. 근데 가족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힘들어서. 힘든 거야. 전도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선물로 응원해 줄 테니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내면 선물 보내줄게요. 여기는 부산. 저도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날씨 엄청 좋아요. 여기는 충남 합덕이요. 더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3시간 오면서 문자 보내요. 라고. 0778번님. 군포 날씨 대박 좋습니다. 9760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인천 연수구 날씨가 좋다고, 청주 중계소 덕분에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청주 본부가 있고요. 충주에 중계소가 생겨서 청주는 방송이 잘 나가고 있고, 물론 충주도, 충주는 이제 시험 방송 중이라고 합니다. 104.7로 충청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도 오셨고요. 남해고속도로에서 새끼라 듣고 은혜 받고 계시는 7898번님. 부산, 아우,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새끼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어우, 고맙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번에 통화했어요. 2개월 방학이었습니다. 드디어 교회 갈수 있는 방법 찾았다고. 563번님. 아, 4월에 통화한 분. 아, 그래요. 드디어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으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 잘 다니게 되면 또 알려주십시오. 부업하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7991번님 처음 오셨고, 충남 금산인데 충북 충주 산척에서 택배 배송 중 산골짜기까지 잘 들린다고. 4467번님. 자, 여기저기서 잘 듣고 계시는군요. 이번에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Down at the cross. 영어 버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병원에서 들어서 이제 눈물이 수족꼭지가 됐어요.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달라고 우리 1463번님 파이팅입니다. 청주 방송 잘 된다니 감사해요. 6075번님 마산 창원 바람 살랑살랑. 0075번님 2151번님 부천 계시고요. 충주 어머님 뵈러 간다고 8004번 또 대전 친정언니가 방학 중인데 언젠가 극동방송 통해 교회를 다시 간다는 소식 전하길 기도하길 바라는 우리 2784번님의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삶이 주님께로 열려라 에바다.

0: 있습니다. 3시 27분입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창원은 살짝 덥다고 우리 7110번님. 그 다음에 정읍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아, 금쪽 같은 금요일. 우리 3312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혹시 자,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듣고 있든지 한 달 동안 듣고 있든지 뭐 오늘 처음 듣고 있든지 우연히 들었든지 누구 소개로 들었든지 지금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있고요. 나는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죠? 아, 막 갑자기 마음이 찔끔찔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지금 보내보세요. 자, 핸드폰 꺼내시고요. 샵 누르시고 1069번으로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은 듣고 있다. 옛날부터 듣고 있는데 맨날 전화 연결해서 막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한번 보내봐야지 하는 분 있죠?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내가 1년 쉬고 있다. 교회. 1년 방학. 이렇게. 5년 방학. 아니, 나 무교다. 종교 없어요. 무교. 뭐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 수신 문자에 샵 1069번으로 방학 두 글자. 교회 방학입니다. 학교 방학 말고. 아니면 10년 방학. 이런 식으로. 연수를 같이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좋은 선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 있잖아요. 본인, 내가 직접 지금 듣고 있다. 아니면 내 옆에 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방학 중인데 같이 듣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요. 방학, 아니면 뭐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딱 보자마자 전화를 드리려고요. 왔어요. 아, 반가운 문자 왔습니다. 제가 전화할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전화 꼭 좀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로 갑니다. 3286번님 전화합니다. 제가 모두
1: 행복해.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시죠?
1: 아, 네네.
0: 방송 지금 듣고 계셨죠?
1: 네네.
0: 옆에 혹시 지금 정차 가능한가요?
1: 네, 잠시만요.
0: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천천히 안전하게 정차를 해주세요.
1: 다른 도로에 네, 정차했습니다.
0: 오, 빠르게 정차하셨네요.
1: 네네.
0: 어느 지역이신데요, 지금?
1: 여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입니다.
0: 일산이세요? 어디 네네. 가시는 길에 지금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1: 아, 집에 가다가.
0: 네.
1: 예, 제가 항상 이거 틀어놓고 방송 들으면서 가는데.
0: 예. 예.
1: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0: 아, 들은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1: 아, 좀 됐어요. 제가 그 교회는 안 나가도
0: 예.
1: 원래 옛날에 다녔어가지고
0: 예.
1: 예, 제 주위에 친한 동료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0: 네.
1: 안 나가도 방송을 들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0: 아,
1: 예, 듣고 있었습니다.
0: 친한 동료가 알려줬군요. 극동방송을.
1: 네네.
0: 지금 네네, 그런 네네. 일 끝나고 집에 가시는 중이세요?
1: 아니,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
0: 쉬는 날이어서.
1: 네, 네 잠깐 일 보고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0: 네. 지금 방학이라고 보냈는데 몇 년 네. 방학이신 거예요, 교회?
1: 너무 오랜 방학이어서 이거 보내기도 조금 미안하긴 했는데.
0: 저희는 그 네. 알잖아요. 뭐 방학이 길어가지고 민망하고 네네. 그럴 거 없이 저희는 오히려 두 팔 벌려서 막 환영하잖아요.
1: 네? 아. 조금 보내기가 예. 미안하긴 했는데 예, 항상 마음적으로는 제가 항상
0: 예.
1: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0: 예예
1: 예. 예, 예.
0: 미안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 60년 방학까지도 아, 받아봤거든요. 50년 방학
1: 네.
0: 뭐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예?
1: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예. 아니에요.
0: 몇 년 방학이신데?
1: 중간에 뭐 잠깐 이제 아는 네. 지인 통해서

0: 한 번씩 가고 이런 거 말고는 간헐적으로 좀 가긴 했는데요.
1: 네네.
0: 예.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1: 20년 정도?
0: 네네네.
1: 극동방송 이제 소개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이 세 개라도 이 시간에 꼭 들으시나 봐요.
0: 제일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떻게 이 시간에 퇴근 시간인가 봐요.
0: 예. 뭐 항상.

0: 감사합니다.
1: 매일매일 하잖아요, 우리.
0: 네네네.
1: 오늘은 3286번님을 위한 방송이네요.
0: 응? 감사해요.
1: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콕 집었어요. 콕 선택하고 3286번님 네. 이제 강하게 부르고 계시네요. 남들 통화하는 것만 들었는데
0: 네.
1: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3286번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딱 이제 결단하셔야 되겠습니다.
0: 응? 항상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좀 제 애가 좀 그 핑계일 수 있는데 조금 마음적으로
1: 네.
0: 애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1: 여기 네.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 네. 시작할 때 제가 핑계긴 한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 많아요.
0: 아, 진짜 핑계일 것 같아요.
1: 네, 다 저희가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이 방송을 계기로 내가 이제 그 네. 핑계를 한번 넘는 거죠. 결단 한번 하는 네. 겁니다. 결단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또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네.
1: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뭐 여러 가지 막
1: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마스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프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0: 예, 주얼리 할게요.
1: 주얼리, 알겠습니다.
0: 네네네.
1: 그, 이 방송을 소개해준 그 동료는 네. 교회를 다니시고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죠?
0: 아, 그분은 너무 지금, 한상희님이라고.
1: 한상희?
0: 예, 그분이 저를, 예, 그, 저기, 이렇게 듣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1: 예.
0: 선교, 못 다니면 마음이라도,
1: 예.
0: 선교 있잖아요. 예, 그,
1: 헌금이요?
0: 그것도 하라고. 아니, 예.
1: 전파 선교사?
0: 아, 전파 선교사. 네.
1: 그것도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0: 예,
1: 혹시?
0: 예, 하고 있습니다.
1: 아, 완전 우리 한상희 예, 님이 그분, 정말 네네네. 우리 애청자 맞네요. 듣기도 하고.
0: 그분은 뭐 계속 틀어놔요.
1: 그러니까
0: 예.
1: 전파 선교사까지. 자, 우리 한상희 님께 감사의 메시지 한번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0: 네네. 상희님. 너무 고맙고 항상 또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안내해주고 그런 점에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네네네. 이 시간에 자
0: 네.
1: 결단의 기도 저랑 함께 드리시죠. 결단의
0: 네,
1: 기도 저 따라서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3286번님.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3286번님께서 네. 이번 주에 이제 교회를 가시면
0: 네.
1: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요?
0: 아니요. 집 근처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1: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또 건강한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혹시 주위에 아시는 네. 분이 있거나 아니면 한상희님이 네. 집 근처에 사시나요?
0: 아니 그분은 인천이에요.
1: 인천이세요?

0: 돼요. 혹시 주위에
1: 예.
0: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같이 가면 너무나 좋은데.
1: 예, 저도 제 주위는 다 교회를 믿고 있어서, 예,
0: 네네.
1: 가까운 또 친구도 있습니다. 네.
0: 그래요. 그분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다니는 분에게 연락하셔서 그 교회를 같이 가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 스스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셔도 좋고, 이번 주에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1: 노력하겠습니다.
0: 아유,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저랑 약속해야 되는데. 예? 새끼손가락 걸어야
1: 네, 진짜
0: 되는데. 그러면
1: 불편하도록
0: 20년에서 더
1: 노력하겠습니다.
0: 길어집니다. 예. 결단해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금방 기도했잖아요. 예.
1: 네네,
0: 이번 주에 꼭
1: 알겠습니다.
0: 가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오케이. 이제 우리 핑계 끝. 핑계
1: 네.
0: 끝이고. 가게 되면 혼자 가시나요?
1: 네, 저 혼자
0: 그래요, 그래요.
1: 갈래요.
0: 예.
1: 네네네네.
0: 꼭 결단하셔서 항상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제가 꼭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 잘 갔다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꼭 기다릴게요. 끝까지
1: 알겠습니다.
0: 기다립니다. 끝까지. 자, 우리
1: 알겠습니다.
0: 3286번님, 그래도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고 옛날에 교회 다니셨는데 인생 찬양이
1: 네.
0: 어떤 곡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1: 그러니까
0: 인생 찬양.
1: 찬양은 여기서 계속 뭐그 노래 나오는데
0: 네.
1: 따라는 하는데 제가 제목을
0: 제목을
1: 모르겠어요.
0: 모르면 그한 살짝 불러주세요. 중간에.
1: 아니, 그러니까 그
0: 가사만 얘기해
1: 그것도 잘
0: 주세요. 가사만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1: 갑자기 얘기하는 걸잘 모르겠어요. 아,
0: 자.
1: 네. 듣고는 있는데 지금
0: 예. 네.
1: 갑자기
0: 자,
1: 말씀하니까
0: 가사만
1: 뭔지 잘
0: 살짝.
1: 모르겠어요.
0: 무슨 가사? 아니면 옛날 20년 전에 불렀던 곡 중에.
1: 머릿속이 하얘져요.
0: 근데 원래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긴 합니다. 예.
1: 네. 여기서 그냥 지금 그냥 나오는 찬송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1: 좀,
0: 제가
1: 네, 선곡해 주세요.
0: 알고 싶긴 한데, 제가 이 찬양으로
1: 네.
0: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죽게 가까이라는 곡이에요.
1: 죽게 가까이,
0: 죽게 가까이. 우리 3286번님이,
1: 네.
0: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1: 네,
0: 본인이 본인을
1: 알겠습니다.
0: 움직이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1: 네.
0: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꼭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예배
1: 네.
0: 꼭 성공하시고, 좋은 소식
1: 네.
0: 기다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부모들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엄마가 문자를 줬어요. 제가 그래서 좀 1절만 찬양 듣고 2절은 다 듣지 못했는데 우리 딸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엄마하고는 전화 연결을 지금 해놨어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저 이은수님 맞나요?
0: 네.
1: 엄마가 막 어디서 전화 오면 무조건 받으라고 했죠.
0: 맞아요.
1: 여기 극동 방송인데요. 저는
0: 아,
1: 김인수
0: 네.
1: PD라고 하고,
0: 아, 네네.
1: 계시는 곳이 광주라면서요.
0: 네.
1: 이은수님, 그쵸?
0: 네네.
1: 어머니 성함이 박애란 어머님, 맞죠?
0: 네.
1: 예, 이상한 전화 아닙니다.
0: 네.
1: 엄마하고 확인했어요. 극동
0: 네.
1: 방송 아세요?
0: 들어는
1: 들어는
0: 봤어요.
1: 봤어요. 엄마
0: 네.
1: 얘기로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1: 10년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응?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을 것 같은데?
0: 아, 네.
1: 지금 이제 청년?
0: 아, 네네.
1: 대학 졸업한 청년?
0: 네.
1: 예.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신데 딸 이렇게 딱 사연을 보내서
0: 아.
1: 제가 이제 당첨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0: 아, 네.
1: 선물 주려고 전화했어요.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0: 고르는 건가요?
1: 예, 여기서 고르면 돼요.
0: 그 주얼리는 뭐예요?
1: 주얼리가 이제 문자 쿠폰 가면 본인이 물건 고르면 돼요.
0: 오, 네.
1: 뭐 목걸이, 뭐 귀걸이 그런 거.
0: 아.
1: 그걸로 고를까요?
0: 네.
1: 주얼리. 우리 엄마 덕분에 선물 받게 됐는데 엄마도 하나 드려야죠.
0: 네.
1: 엄마는 뭐 드릴까요?
0: 엄마도 주얼리요.
1: 엄마도 주얼리. 예.
0: 네.
1: 엄마도 주얼리 좋아하나 봐요.
0: 네.
1: 엄마가 무슨 사연 보냈을 것 같아요?
0: 모르겠어요.
1: 극동방송이고 교회를 안 다닌다면서요.
0: 네,
1: 그게 힌트인데. 예?
0: 교회 다니라고.
1: 10년 쉬고 있는데
0: 네.
1: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죠?
0: 열심히까지는 아니었던
1: 그래도
0: 것
1: 잘
0: 같은데.
1: 다녔잖아요.
0: 네.
1: 다시 가고 싶은 마음 가끔 안 들어요? 아직은?
0: 아직까지는. 네.
1: 아, 재밌구나, 밖에 지금.
0: 네.
1: 엄마가 우리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0: 아, 네.
1: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고
0: 아,
1: 사실
0: 네.
1: 이그 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지금 방송.
0: 아.
1: 생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문자를 줬길래 전화했는데 엄마가 우리 딸한테 엄마는 지금 다른 지역 사세요?
0: 네.
1: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머님.
0: 아, 네.
1: 어머님 주얼리 괜찮으세요?
0: 네,
1: 어머님 주얼리
0: 괜찮아요.
1: 괜찮고. 자, 어머니 지금 우리 은수님, 은수 자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은수야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0: 은지야,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일날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엄마가 간절히 기도한다.
1: 끝이죠?
0: 네.
1: 자, 어머님은 어디
0: 갑자기
1: 계세요?
0: 눈물 날것 같아요.
1: 어머님 어디 계세요?
0: 저는 서울이요.
1: 서울이세요?
0: 네.
1: 우리 은수 자매는, 네. 어머니 혹시 운전 중이시면은 정차하셔야 되는데, 네.
0: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정차할 때 찾았는데 올림픽 대구가 꽉 막혀가지고요. 정차할 수가 없어서
1: 예.
0: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하고
1: 아,
0: 있거든요.
1: 자, 그래. 어머님은 운전 중이시니까, 예. 다음에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은수님,
0: 네.
1: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네요, 이렇게.

0: 그러니까 다시 꼭그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다시 믿고 교회 다니고 그걸 원하네요. 저하고 같이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이은수님, 엄마가 막 눈물을 참으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딸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 주려고 얘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은수 자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까 꼭 다시 교회 가셔서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딸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끊었어요.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갈게요.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2: 당신의 삶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시로 의심했던 것을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오른팔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성실함과 충성됨, 이것은 요셉이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였죠. 어릴 때부터 이미 있던 것, 이것과 그리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가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셨다. 시험을 이기는 비법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단련된 요셉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냐? 첫 번째는 신뢰를 주는 인격입니다. 누구에게든. 그래서 이 사람은 믿고 맡기고 안 봐도 되는 사람, 감시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거룩한 인격자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주인과의 이야기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을 의식하며 사는 거룩한 인격자였죠. 세 번째는 용서하고 섬기는 인격자로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면서 그들을 도리어 섬기는 선택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 인격을 연마해 나가는 삶의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는 안 된다. 과거의 상처와 원한과 아픔이 지금의 나를 망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막연하게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허황된 꿈으로 대충 메꾸지 않고 다만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현재에 집중하고 내게 맡겨진 책무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게 요셉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살아온 요셉의 삶에 맺히는 열매가 어떤 것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39장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저는 풀이를 합니다. 첫째는 보다라는 동사고 두 번째는 손이라는 명사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다라는 동사가 걸려 있습니다. 요셉은 종이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살았지만 가장 크고 영화로우신 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죠. 무엇을 보았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임마누엘을 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즉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어떤 존재, 곧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요셉은 형통했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았다라고 말할 일컬어지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입니다. 안 보이는 분인데 봤다. 그것도 불신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요셉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 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완전히 생뚱맞고 생소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나타난 분이세요. 그래서 그 가문을 떠나서는 희귀한 분입니다. 결코 나타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껏 알고 있던 신론 혹은 신에 대한 지식 이런 것과는 전혀 이질적이고 맞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제가 십계명 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당시 근동의 큰 세계는 애굽 중심의 하나의 문화, 이집트 문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이 왔던 지역 그 두 개가 있는데 이 애굽 지역은 만신전의 나라입니다. 뭐냐 하면 아무거나 다 신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면 네 신 해라.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거의 다 신이거든요. 파리도 신이고 그 파리가 일으키는 재앙 이런 걸 극복을 못하는 게 신으로 섬겨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큰 우박이 쏟아져도 이것도 신이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 봅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저기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신들도 저 위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도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저기 안에서 저 위에서 저끼리 살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번개 때리고 막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쪽 동네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론은 뭐냐 하면 인간의 경험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극복되지 않는 무언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빌미로 삼아서 설명하기 위해서 신들의 세계를 인간이 상상하고 그려내는 것 그런 것이었죠. 자, 그런데 유독 요셉의 하나님 야훼라는 이 신은 주권적인 계시자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을 그분에게 하나도 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안하죠. 내가 계시한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계시한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교정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알게 되고 고쳐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게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아무나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데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틀 안에서만 혼인을 하겠다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에서 철저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필연이라는 것을 갖다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예요. 한 날 한 시에 태어났는데 쌍둥이 중에서 야곱은 되는데 에서는 안 돼. 왜? No,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요셉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엄연하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내가 그분을 실천적으로 내 실제 삶에서 섬겨야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즉 순종이 없는 신앙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신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알 가능성조차 하나도 없었던 왜? 그들은 언약 밖에 있으니까 가능성조차 없었던 그분을 선명하게 보여준 삶 그게 바로 요셉의 종살이였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이게 가능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회사에 집이도 낮고 월급 봉투도 얇고 차도 찌찌꾸리하고 이래 내가 뭘 하나님을 드러낸단 말이야? 순 거짓말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는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신앙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나는 내 신앙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우상과 이방 신앙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쟤는 아무것도 못해. 바보야.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내 신앙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지위를 고려해도 종놈이 노예 생활에 노예 주제에 나이를 고려해도 어린 놈의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니까지 게 뭘 안다고 여기서 그것도 니 동네도 아니고 이게 우리 동네인데 이러면서 이제 요셉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을 것인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이 결국은 저놈 말대로 된단 말이야. 뭔가 있기는 있나 봐. 노상 말하는 그 신이 돕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저놈 저거 참 확실한 놈이다. 어쨌든 내가 신앙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지만 저놈이 말하는 그거는 일리가 있다. 그 신이 있긴 있는 것 같다. 이게 점점 쌓여서 확실하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선택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놈이 우리 집을 다 주관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한다. 왜? 요셉의 신이, 그 녀석이 섬기는 신이 잘 되게 하신다. 걔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다 맡아라. 내가 맡아가지고는 그 복은 안 온다. 요게 이제 보디발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다 맡긴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그래야 내가 복을 더 받는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일꾼들이 세상에서 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도 신앙을 적용했고 신앙으로 말했고 신앙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역사하셨으므로 사람들은 요셉이 말했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따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드러나시기만 하면 영광은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영광을 더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드러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신앙적 삶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게 하는 겁니다. 언제 그분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분을 말할 때. 말하지 않는데 그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이. 그죠? 우리가 그분을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다 말한 거죠. 이거는 손이라는 명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지나면서 이 보다라는 동사가 변질됩니다.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이가 등장하게 됐기 때문인데 요셉 안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육체를 보는 눈이 등장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정욕에 사로잡힌 눈으로 요셉을 보았고 또 그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요셉은 이제 지금껏 쌓아왔던 근 10년의 모든 자신의 명예와 열매와 자리를 다 걸어야 할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자가 요셉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손입니다. 손. 요셉의 이야기에는 손이라는 명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지배력을 상징하고 있죠. 그는 형들의
손에

0: 붙들려서 첫째 옷을 뺏깁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겨졌으며 최종적으로는 보디반의 손에 팔렸습니다. 손은 요셉의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요 권력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그 손들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하나도 선한 손길은 없었는데 그 손들에 성실하게 충성으로 응답하며 기꺼이 그 손들의 권세 아래 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종류의 손이 등장했습니다. 12절 요셉의 두 번째 옷을 붙드는 손은 유혹의 손입니다. 욕망의 손입니다. 죄악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 역시 요셉보다 강하며 요셉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손만큼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결코 자신을 내어주질 않으며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손도 요셉의 옷을 탈취하고 벗겨서 다시 그를 벌거벗은 자로 만들어버리지요. 그 손이 요셉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붙든 그 여인의 손은 옷과 함께 요셉이 지난 10년간 쌓아왔던 모든 삶의 수고와 삶의 열매를 무너뜨리고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이런 두 얼굴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유혹으로 찾아오다가 넘어가지 않으면 위협과 폭력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십시오. 요셉의 두 번째 옷은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나죠. 제3의 손이 이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손입니다. 곧 요셉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던 그 은밀한 손이 이 순간에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절규 속에 그 손길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의 판단이죠. 영혼임의 양심이죠. 이 영혼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매여 하나님께. 내 영혼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손에 더더욱 자신을 강하게 올게 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보다 힘이 셌지만 요셉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을 붙드신 그리고 동시에 요셉이 붙든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를 붙드는 수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순응해야 할 손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악하고 나쁜 손길이지만 순응해야 할 손길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따뜻하고 은밀하고 뭔가 보상이 약속되어 있고 달콤하지만 거절해야 할 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의 영혼이 전능자의 손에 붙들릴 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 그분에게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런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저 말랑말랑하고 젤리 같은 놈, 아무나 푹푹 쑤시면 다 들어가고 아무나 툭 치면 출렁출렁하고 다 흔들릴 것 같은 그가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만큼은, 유혹에 대해서만큼은, 악에 대해서만큼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 바로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참 구체적인 적용은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나는 나를 붙들려고 하는 손길이 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내 삶 속에서 나를 붙들려고 하는 손길이 뭐냐, 내 영혼을 싹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손길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누굴 만났는데 완전히 주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분은 정치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보다 정치 얘기가 나와야만 눈이 떠지고 막 불이 불길이 치솟아요. 주식에 매이면 하루 종일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죠. 그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손길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매 순간 숨쉬는 그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손길 아래 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하는 거죠. 야베스의 소박한 기도,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했는데 제가 좀 축을 쓰기는 했지만 그 야베스의 기도의 원본이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가 정말 가슴을 잔잔하게 울립니다. 여러분 이 정황을 생각해 보면 야베스는 아마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엄격한 율법사회 속에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2등급, 3등급으로 취급받아서 성소에도 갈 수 없었죠.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소박한 기도에 주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이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2-234-7111 미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다가 오늘은 다시 맑게 갠 하늘을 만났습니다. 다시 환하게 갠 하늘을 보니까 또 마음도 밝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날씨와 하늘의 모습 중에도 어떤 특별한 순간을 가리키는 고운 순우리말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해가 진 뒤에 하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살짝 남아있는 시간, 길어야 20분도 안 되는 그 잠깐의 오묘한 하늘빛, 여러분 아시죠?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텐데 그 하늘의 모습을 순우리말로 이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숲속에서 나무 사이나 작은 틈을 통해서 잠깐 햇볕이 신랍같이 비추는 때가 있지요. 그런 모양의 햇볕을 변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볕이 누워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참 고운 표현이죠. 잠깐 스쳐가는 자연의 모습에도 저마나 특별한 이름이 지어져 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고 준비하신 순간순간의 은혜가 다 심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금요일의 오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제이어스의 찬양 은혜로다, 이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브렌치가 부르는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모양이나 계절이 살짝 스쳐갈 때 그 잠깐의 모습에도 아름다운 순 우리말이 이름 붙어 있다는 것, 앞서서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는데 저도 찾아보면서 점점 더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세밀하고 놀라운 은혜의 계획들, 아름다운 일들을 촘촘히 예비해 두셨죠. 그 사실을 떠올린다면 또 오늘 오후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덧입으며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금요일의 오후 이 시간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시간 함께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1064번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문자 보내시면서 모두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보내주셨네요. 아, 금요일에 오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의 일상들 다들 또 치열하게 기도로, 때로는 눈물로 주님 붙잡고 살아오셨을 텐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또 다가오는 주말 주일에도 주님 주시는 쉼과 회복 가운데 말씀의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0555번님, 덥고 습한 여름의 시작입니다. 인간관계도 꼬이고 이직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마음이 좀 지치네요.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은 야근을 계속하게 되는데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이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

신학가의 심은 나무 음반 중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어서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토브워십의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8055번님, 남편이 칠순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와, 칠순 축하드립니다. 또 특별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죠? 축하의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고요. 1990번님, 이분도 또 축하해드릴 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아내 백소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9년차 부부인데요. 3년 전 태예문을 열어주시길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내기도 했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드디어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저희 가정에 귀한 아이를 허락하시면 극동방송에 꼭 사연 보내기로 했는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연 보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어서 모두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사연 읽으면서 할렐루야 했어요. 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가정을 통해 아이를 원하고 소망하는 가정에도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요게벳의 노래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백소희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극동방송 중보기도팀과도 함께 기도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더 기쁘고요. 이런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의 문이 열리길 기도하는 가정들이 참 많은데요. 또 사연도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가정에 일어난 이 아름다운 기적이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일단 우리 사모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해봤는데 임신 초기에는 입덧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거리 관련 선물보다는 다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기 젖병과 과일 세척에 좋은 친환경 세제가 선물로 있어서 그거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 선물 창고 안에 아기 이유식 숟가락 세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출산하고 나면 필요한 때가 오잖아요. 그치요? 이것도 같이 싸서 사모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미리 이유식 숟가락도 챙겨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이찬양도 함께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0: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1: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1: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문자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성경 구절이 멋지게 새겨진 캘리그라피 배경화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화면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새겼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금호교회 김충성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전해주시면서 호수의 깊이는 가뭄의 때가 돼야 알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죠.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부족함, 결핍 가운데 있는 그 광야 같은 시기에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마음이 밝혀지게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나는 너한테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건네고 계시는데요. 우리 각자만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녁을 보낸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새겨진 휴대폰 배경화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아가파오 워십의 베드로의 고백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이 아닌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복되게 하고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터치를 해줍니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순간적인 즐거움, 눈앞에 보이는 쾌락, 내가 갖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전부이다라며 그것 때문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재미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비가 3년 내리지 않자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을 찾으러 갑니다. 지금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물의 근원을, 물이 솟아나는 그 근원을 왕이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했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랄 목자들이 자꾸 이삭의 목자들에게 가서 우물 내놔, 그래 죽어가고, 우물 내놔 죽어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샘의 근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해코질하고 막아도 근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솟아나는 하나님 복과 근원적인 은혜와 복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가면요, 다윗이 큰 죄를 짓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운 것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에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요한 복, 근원적인 복, 원천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근원 원천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빈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픈 몸을 단지 치료해주시고 이러한 것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볼 겁니다. 정말 돈이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인데도 한 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내가 그보다 많지 못하지만 약하지만 내 마음이 움직였을 때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라는 사람의 마음, 우리의 삶의 근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본질적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의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7년에 거쳐서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봉헌식을 하기 전에 솔로몬은 그 성전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성전 봉헌식,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그 식이 얼마나 큰 행사였냐면은 첫 번째로는 왕이 집례하는 중요한 제사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왕이 침례하는 이 제사 가운데 제물만 봐도 소가 2만 2천 마리가 제물로 드려집니다. 양이 12만 마리가 드려집니다. 이 제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해서 앞뜰에서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스러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7일만 드리면 되는데 7일 뒤에 또 7일을 드려서 14일간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스럽고 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미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 저들의 재물을 그들의 소유를 내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도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른 존재도 아닌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난 이후에 그때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뭐 좀 잘했다라는 거죠. 칭찬받고 싶다라는 거죠.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죠. 뭔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 기대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상하고 무엇으로 채워주고 어떤 것으로 그들의 이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실까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칭찬받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위에 말했듯이 14일 동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큰일 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성경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했던 근원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부분에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큰 일에, 이 잘한 일에 우리가 봐도 박수칠 일에 은혜라는 것을 주셨을까? 현실적인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은혜를 주셨을까? 은혜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즐거운, 유쾌한, 좋은, 선한 이런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참 잘 표현한 게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라는 이 부분이 NIV에는 The Lord had done for his servant and for Israel his people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의 종들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인데 은혜란 말은 안 나와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레이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은혜라고 번역했는데 동사가 은혜를 주었다라는 이 동사가 had done으로 나와 있습니다. had pp 이러면요.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had done은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들에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고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 근원의 복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가는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오셨습니다라고 봉투 하나씩 쫙 나갈 때 주시면은 좋겠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 뭐. 네.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회사가 내일 뭐 승진이 되고 여러분이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여러분 성적이 두 배 오르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근원의 복인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므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을 근원의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누군가는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하고 그들의 곡간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훨씬 더 좋습니다. 더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그 마음에서 모든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다.

0: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외적인 옷을 하나 좋은 걸 입혀주고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을 하나 내 주머니에 넣어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것들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작고 큰 것을 떠나서 빛나고 빛나지 않은 것을 떠나서 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겉에 어떤 모습들이 바뀌어져서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가 패치되어지고 뭔가 하나가 뭐 고쳐진다고 될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내어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였으며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이럽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게 필요한 그걸 주실까?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은혜, 은혜, 은혜는 결국 무엇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정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머리를 믿었고 내 경험을 믿었고 내 지식을 믿었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다 해결하고 내게 책임져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보관되어져 있고 박제되어져 있고 단지 어디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것이 다스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전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가진 건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 내 인맥을 믿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최대치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냥 원 플러스 원에서 하나 오는 보너스 상품 뭐 이 정도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이 나의 전부다. 이겁니다. 부모님에게 5만 원만 주세요 해가지고 백화점 가는 거 하고 부모님 카드 받아서 백화점 가는 거 하고 뭐가 더 좋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그보다 더 나은 건 뭡니까? 엄마 아빠 백화점 앞에 좀 나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같이 백화점 들어가면 거기서 뭐 때를 쓰든 뒹굴든 어쨌든 거기서는 엄마 아빠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으로 살려고 내 주머니 채워주세요. 주머니 채워주세요. 주머니 채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 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상받을 만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

전국의 191번, 052-29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거래 관계가 가지고 있는 비극.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죠. 주는 것을 좋아하는 기버, 적어도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매처,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테이커. 인간은 복합적이어서 보이기에는 기버 같아 보이는 사람도 어떤 순간엔 테이커일 수 있고, 매처다라고 생각했던 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기버나 테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테이커의 전형적인 인물을 찾아본다면 가룟유다가 아닐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가룟유다를 설명할 때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거래 관계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예수님과의 관계조차 이 사람 관계로 생각하지가 않으니까 예수님과의 사이에서도 감격이 없었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에서 예수님의 쓸모가 다하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게 그 결정적인 증거다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거래 관계가 가지고 있는 비극. 산다고 너무 바빠서 그저 나눠주어도 행복했던 나 자신이 혹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기버인가요? 테이커인가요? 질문 하나 더. 요즘 당신은 기버인가요? 테이커인가요?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워드리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용입니다. 첫 곡은 강찬 앨범에서 섬김 함께 나눴습니다. 거래관계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래관계에서는 믿음이 성립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한 존재니까 그냥 계산대로 지옥에 가면 되는 거인 거죠. 그걸 돈 주고 인간을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떤 값을 치르고 인간을 사야 할 만큼 인간은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악하디 악한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래관계가 아니어서 나를 저울에 달아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라는 대가를 치러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하나님이라는 값어치 그 자체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드려 산 것이 우리인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과도 거래관계 하지 말고요. 이웃과도 거래관계 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 감사의 관계가 쌓여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거래관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 안에서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만큼 했으니 이런 거 해주세요. 이 정도 했으니 이런 거 해주겠지? 그런 쓸데없는 기대들은 다 이 관계의 시작을 잘못한 저의 불찰이 아니었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거래 관계를 따지려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관계를 놓으셔야 하는데 그분은 당신의 피값을 주고 저를 사주셨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웃 또한 저도 사랑의 관계로, 감사의 관계로 바라보고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유턴의 찬양 나눴고요. 앞서서 띄워드린 신나는 곡 좋으시죠? 아이빅밴드와 지선이 함께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나눔이라는 찬양이었고, 찬송가 함께 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약 3,000명이 회심을 했고, 그 이후에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었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겠다 하며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그리고 거처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섬기게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고친 후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과 위협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성도들은 더욱더 굳게 연합하며 서로를 돌보았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중에서 일부분의 말씀만 한번 나눠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2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래된 찬양. 듣다 보면 율동이 절로 나오는 찬양. 어린 마음에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사람 같다, 예쁘다 느껴졌던 찬양. 너와 나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청하는 예쁜 노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잘 표현한 노래. 노래로는 참 많이 불렀는데 얼마나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는지. 오늘 하루 이 저녁만큼이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오늘의 음악 묵상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GM 코러스 앨범에서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세바스찬 댐니 지미 앨범입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예수님의 마음 담아 전하면서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느 버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광고가 실렸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이성의 세계로 도배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췄던 탁월한 지도자 다윗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했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풍성한 찬양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신현미가 찬양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짧은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멋진 삶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 응원하면서 다양한 찬양 준비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오늘도 기도 제목들 또 축하 메시지들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697번님께서 신청 찬양 보내주셨는데요. 금요일 저녁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주의 은혜라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은혜스러운 주일 저녁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청 찬양들 함께 들으시고요. 포임의 영어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겠노라고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토보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디론가 가고 계신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누는 동안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머무신 줄 믿고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또 계신 곳곳에서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복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와서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가리라라는 그런 영적인 심산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대뜸 요아스 왕에게

창문을 여소서. 그리고 그 열린 창을 향해 화살 시위를 당기소서. 그리고 그 화살을 쏘소서 라고 시킵니다. 영문도 모르고 요아스 왕은 엘리사, 마병이요 병거요 내 아버지요 라고 일컬음받았던 엘리사의 말대로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까닭과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서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축복하여 이르기를,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 13장 17절, 열왕기하 13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의 아람 사람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벡에서 이번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벡에서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아람 군대였거든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아스 왕이 했더니 요아스 왕에게 이번 전쟁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벡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선포하면서 두 번째 영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는 화살을 잡으소서. 화살을 잡고 난 다음에 땅에다가 치소서. 그러면 또 나쁜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특별히 이미 우리는 선행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학습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이 화살을 붙잡고 땅에 치긴 치는데 여러 번 쳐야죠. 여러 번. 왜냐하면 이미 영적인 힌트를 엘리사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니 창문을 열고 화살을 쐈을 뻔인데 이번 전쟁 이기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하였으니 화살을 붙잡고 땅에다가 치면 아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이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화살을 붙잡고 어떻게 했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한국말이 세 번 치고 그친지라. 그쳤다는 말은 충분히 쳤다는 거예요? 못 쳤다는 거예요? 못 쳤다는 거예요. 모자란 결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요아스가 하는 행위를 옆에서 보고 난 다음에 분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화를 붙잡고 열리창을 쐈더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번에 전쟁 이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왕이시여 내가 지금 왕에게 복을 주려고 왔지 않습니까? 화살을 붙잡고 땅에 치라고 하면 세 번 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번.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영적인 열정이 없습니까? 라고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9절, 만약에 여러 번 쳤더라면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냐면,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이번에 완전히 전쟁에서 대승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켰을 것이고 화근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는 몇 번? 대여섯 번 쳤으면, 한국말이 조금 어려워요. 다섯 번이면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면 여섯 번인데 한국말이 어려워요. 참 외국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놀이끼리 하다 뭐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대여섯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 그 간절함은 대여섯 번이었는데 요아스 왕이 세 번만 딱 치고 마네요. 왜 세 번 치느냐? 안 믿어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지금 나보고 왕인데, 내가 감히 내가 왕인데, 아니 예언자가 선견자가 하나님의 사람에 와가지고 대동하는 것을 시키니까 왕으로서 일단 채통이 무너지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고 뭔가 안 믿어지니까 하긴 하되 형식적으로 그냥 땅땅땅 세 번만 치고 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난 다음에
분노하여 이르되

0: 왜요?
1: 열정이 없네. 간절함이 없네. 목마름이 없네. 아니 하나님이 이미 큰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큰 영적인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히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0: 그렇게 하지 않냐는 이 답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1: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안일한 자세. 왜요? 열정이 없네요. 간절함이 없네요. 요즘 저희의 눈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아니요, 저희의 시선에는 간절함이 곧 실력이다. 간절함이 곧 능력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간절함이
0: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냐는 간절함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1: 아니 왜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왜 이렇게 만들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배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오직하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왜 가르쳐주는데 왜 우리는
0: 찾아가지 아니할까? 오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절히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기를 가난한 여자가 이렇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런 첫 번째 단계, 기도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합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지도 아니합니다. 기도는 누가 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쓰레기로 시작됩니다. 기대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이미 간절함을 상실하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 살면 되지. 나에게는 자격증이 있어. 나에게는 지인이 있어. 나에게는 방법이 있어. 노하우가 있어. 나는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인데 뭘 의지해.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다 망라하지 않아도 기도조차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아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왜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내 지인도 친구도 병 걸리면 병원, 의사 선생님, 그리고 약사를 찾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인격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에는 맨 최종, 맨 끝에 누가 계시느냐? 친구를 의지했으나 친구도 내 맘 같지 아니하고 병원을 찾아다니나 요즘 현대의학이 감기조차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만약에 현대의학과 약이 감기를 정복했다면 우리가 감기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죠. 정복 못했잖아요. 현대 기술이, 산업기술이, 과학이 콩조차도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내 건강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자녀, 내 미래 모든 것에 최종적으로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을 주님만이 내 건강을 주님만이 내 가정과 경제를 주님만이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간절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0: 그 간절함이 능력이라고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책으로 치자면 성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특별한 사유와 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마오쩌둥의 어록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고 세 번째 많이 팔린 책이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앤 케이 롤랭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부푼 기대감으로 출판사를 다닙니다. 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책인지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출판사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너무 사실에 바탕되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골이 따분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무의미 건조합니다.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를 당하는데 몇 번 거절을 당했냐면 12번. 12번 거절당하고 수장당하고 매장당할 뻔하였으나 이 여인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13번째 출판사를 또 찾아다닙니다. 13번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가장 많이 팔린 책도 13번째 만에 출간되게 되어졌는데 이 책의 이름이
1: 해리포터라는 책입니다.
0: 영국의 아주 유명한 탐정소설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발간하기까지 출판사를 몇 번이나 찾아다녔냐면 743번째 거절당하고 포기할 뻔하였으나 744번째 그 출간하는 그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책이 출간되자마자 500만부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743번째 만약에 포기했다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곧 능력이요 실력인 줄 믿습니다. 여인이 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이 여인의 간구가 그리고 이 여인의 존재감이 뭐와 같다는 얘기죠?
1: 이렇게 억양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지금 말을 못하고 계십니다만 개 취급당하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 대하여 냉정하지?
0: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 연에 대해 거의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까지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알고 계실 텐데 거부하느냐?
1: 다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0: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질까?
1: 다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다영이가 세 살 때 같이 홈플러스에 갔습니다. 홈플러스에 갔는데 다영이가 첫 번째 그 너무 어여쁘고 이쁜 입술을 열어서 저에게 처음으로 아빠라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처음 부탁을 받는 겁니다. 아빠 요거 사줘. 요게 사줄까 말까 하는데 일단은 못 사줄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때 돈이 없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버릇이 나빠질 텐데 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때 돈이 없었어요. 안 돼. 이거 나쁜 거야. 이게 찌찌찌찌. 아이 더러운 거야. 이거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나쁜 거야. 알았지? 했더니 아이가 하고 하더니 갑자기 누워요. 애가 왜 자꾸 눕지?

눕더니 등으로 홈플러스를 이제 청소하고 다닙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얘가 내 새끼 맞구나. 아, 나의 성격을 그대로 전수받았구나. 근데 제 마음에, 물론 사주고 싶었죠. 사주고 싶었는데, 저는 이 아이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아이는 못 참아요. 가난하게 보세요. 배고프면 참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 아니요. 가난하기는 불편함은 웁니다. 애기와 어른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인내가 있느냐, 끈기가 있느냐, 참을성이 있느냐. 거기에서 아이와 어른의 극명한 차이점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응답한다라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내가 우는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줘.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여러분들, 저는요, 이때까지 기도가 응답된 기도 제목도 많지만 응답되지 않냐는 기도 제목도 아주 많습니다. 그 응답되지 않냐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저는 인내를 배웠고요. 겸손함을 배웠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인내가, 인내가 연단이, 연단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거부했느냐?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했더라면 이 여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기도를 몇 번 하고 포기할 사람이 될까요? 기도를 몇 번 하고? 한 번 하고 포기할 겁니다. 옛날에는 한 번 해도 예수님이 들어주시더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응답이 없네. 예수님이 나를 버렸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 번째, 여러 번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절망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끝까지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간구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면서까지도 그 여인의 그 뜻의 거부 의사를 밝혔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지금 인내를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네,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포기하고 낙망하고 절망한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와 별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게 하여 이 여인이 이미 기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잠깐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역대하 14장 11절. 우리는 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때로는 거부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만 허공에 대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놓여질 때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종국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여인이 왜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을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이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께 더 떠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사랑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취미생활 즐기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왜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내가 사랑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왜 포기를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찾느냐? 귀신 들린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어떤 의원이 아니라, 약이 아니라, 내 자격증이 아니라, 내 사업적인 노하우가 아니라 주밖에 없사오니. 이 간절함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크리스찬들이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간절함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간절함이 은혜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나라의 문제와 내 가정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않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능력이요. 간절함이 실력입니다. 그 열정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없어요. 너밖에 없냐?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한 번 기도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기도해도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요. 기도는요. 기도가 내 품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면 기도가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기도의 능력자냐?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자가. 누가 기도의 능력자냐? 내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이 그것이 곧 능력이요 권능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애굽의 땅이요 저주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냐 해도 이른비와 늦은비와 복된 소낙비를 기대하지 않아야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저주의 땅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저주의 세상입니다. 이 여인 보세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면 좋은 음식보다도 훌륭한 교육 환경보다도 어떤 땅 문서, 집 문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라면 가장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와 이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를 받는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한 두 사람이 있으니 신약성경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백부장이요 두 번째 사람이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으나 믿음이 자라납니다. 고비가 있었으나 그 고비를 이겨냅니다. 그 간절함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였습니다.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인정하며 칭찬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그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미 기도를 응답하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를 응답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0: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할 사람이 돼요? 첫 번 기도하고 포기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여인의 모든 시험을 뚫고 이겨냅니다. 중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인격적인 모독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다시 간구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칭찬하며 인정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나.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이 짧은 순간에 겸손을 배웠습니다. 나는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기도를 잘해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영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은 저는 개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짧은 시간에 사랑을 배웠습니다. 내 딸을 위하여, 내 성도를 위하여, 내가 책임지고 있는 영혼을 위하여 나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으리요? 이 여인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을 무사히 통과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우리가 신바탑에 섰을 때 내 믿음이 그도다. 할렐루야. 이 칭찬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

찌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음식점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누군가에게 그 음식 이야기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같이 가보자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으시죠? 왜 그러셨어요? 내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에 너무 아까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고 친한 친구가 생각나고 내가 꼭 같이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안하게 제가 경험한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제가 소개한 후 제대로 먹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 맛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대부분 그 맛에 매료되어 또 먹고

지금도 먹고 계십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저처럼 또 누군가에게 그 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일상, 현실 속에서 겪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 현실,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의 고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점점 지쳐가고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삶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고 판도가 바뀌거나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껏 해보시지 않았던 것, 이제껏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단골이 되어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맛집입니다. 제가 섬기는 옥동사례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에 소속된 늘푸른 교회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소속된 사랑의 교회, 두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 물리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교회의 합병을 이루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2019년 2월에 교회 합병이 이루어졌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30년이 넘은 전형적인 빨간 벽돌 교회 건물을 힘을 다해 리모델링을 그에 마치고 2020년을 교회 붕의 원년으로 이루어갈 것을 꿈꾸며 희망 가운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의 어느 날, 그때부터 생전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니 급기야는 교회 문이 닫히는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교회로 나오기가 정말 힘든 바로 그때, 어느 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요청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가 목회를 하고 난 후에 통계적으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전도 행사를 하고 거리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도 힘들었던 그 일이 전도가 절대적으로 힘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사인 저도 놀라고 우리 교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드러나 있는 모습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고프고 육체에 큰 병이 걸리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비교적 더 풍요롭기도 하고 제법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처음 경험하는 비정상적인 팬데믹의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본인도 이제껏 알지 못했던 내면의 목마름, 마음과 몸의 통증, 내적, 외적 빈곤을 느끼고 스스로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그 전에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그때 그분들에게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그 예수 맛집이 주변에 보이고 그때 그 말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드러난 아픔 속에서 버티기 위해,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직접 한번 그 맛을 찾아 먹어보려는 마음으로 스스로 예수 맛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0: 교회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 보시겠습니까? 진짜로 맛있습니다.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한 그 맛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라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어떤 방법으로든 두드리시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누군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쯤이면 됐다 싶은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결과 어느 정도 이루고 채웠다 생각했는데 뭔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것,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무언가 역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같이 가보자고 하는 그 맛집에 가보신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살짝 여시고 여러분 주변의 교회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셨던 그분들께 연락하셔서 같이 가보자고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맛집으로 가셔서 일단 한번 맛을 보시면 그 맛의 깊이와 넓이와 신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1: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남들 보기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의 삶은 정말 괜찮습니까? 마음에 공허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당신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적어주세요. 간략한 설문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부탁하고 싶으신 분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뛰어난 위인을 많이 배출한 유태인의 자녀 교육 유명하지요.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쳐라.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라. 배움을 중단하면 20년에 걸쳐 배운 것도 2년 만에 잊어버린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쌍방을 죽이고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쌍방을 살린다. 아이를 혼내준 날에도 재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라. 친구를 택할 때는 한 단계 높게 선택하라고 가르쳐라. 남에게 받은 수모는 잊지 말되 용서하라고 가르쳐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데요. 지혜롭게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에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34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며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1: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 둘, 셋.

소리엘의 목소리로 오늘 첫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시작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상한 그 마음 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의지하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

0: evening, praise.
1: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들려드렸어요.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들려드리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중에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649번님 온전케 되리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이 찬양 패러슈트 뮤직의 원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올게요.

네, 패라슈트 밴드의 온전케 되리, Complete 함께 들었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힐송의 힐러, 치료자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이처럼 디아볼루스는 양심 씨를 우습게 만들고 그 누구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양심 씨는 샤다이 왕을 옹호하는 얘기를 자유로이 하지 못했고 언제나 억압과 강요에 의한 연설만 했다. 어느 때는 맹렬하게 화를 내다가도 또 어느 때는 침묵했다. 양심 씨는 정신이 나간 듯한 행동을 계속했다. 맨소울 전체가 허탄한 화려함을 쫓으며 거인 디아볼루스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안 죽은 듯이 잠잠해 있기도 했다. 양심 씨의 천둥 같은 소리에 화들짝 놀랄 때면 맨소울 주민들은 디아볼루스에게 이 사실을

0: 알렸다. 그러면 디아볼로스는 양심 씨가 하는 말은 샤다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도 맨소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도 아니며 그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답했다. 논란의 여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디아볼로스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1: 맨소울이여, 저 노인네가 호통을 치고 천둥 같은 소리로

맨소리 반역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굳이 여러분의 책임을 묻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전에는 여러분이 그의 소유였으나 이제는 합법적으로 내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완전히 손을 뗀 겁니다. 오, 맨소리여. 내가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섬겼고 여러분을 위해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법과 관습은 이전에 여러분이 누렸던 낙원보다 더 큰 평안과 만족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의 자유 또한 내 덕분에 비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난 노예로 살던 여러분을 발견했지만 따로 여러분을 제약하지도 결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물론 저 미치광이는 예외입니다. 난 여러분이 나를 제어하지 않듯 여러분을 최대한 제어하지 않으며 각자 자신의 땅에서 왕자처럼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디아볼루스는 서기관 양심 씨의 말에 맨소울이 동요하려고 할 때면 이런 식으로 동요를 잠재웠다. 이처럼 끔찍한 거짓말로 온 성을 양심 씨를 증오하는 분노의 폭도로 만들곤 했다. 맨소울 주민들은 양심 씨가 자신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정죄했는지 기억하며 그와 함께하기를 싫어했고 그의 말을 듣거나 심지어 그를 보는 것조차 싫어했다. 타락하고 처참한 몰골 때문에 그는 더더욱 무시무시해 보였다. 사람들은 양심 씨가 차라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샤다이 왕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다면 양심 씨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서기관 양심 씨의 집은 성체처럼 견고했고 맨소울의 요새처럼 굳건했다. 분노한 폭도가 양심 씨를 공격하려고 하면 해자의 수문을 열어 집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물에 잠기게 할 수도 있었다. 양심 씨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맨소울의 또 다른 고위 관리인 자유의지경의 얘기를 해보자. 자유의지경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대단한 재력가였다. 또 샤다이 왕으로부터 맨소울의 어떤 주민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러한 지위와 특권 때문에 폭군 디아볼루스를 거스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자유의지경은 디아볼루스에게서 맨소울에 대한 통치권이나 관할권을 조금이라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무모하기 짝이 없었던 자유의지경은 자신의 야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유의지경은 디아볼루스가 귀의 문에서 연설을 했을 때 그의 말에 가장 먼저 동조하고 성문을 열어주는 데 동의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볼루스는 자유의지경을 가까이 하며 공식적인 직함을 주기로 했다. 또한 자유의지경의 능력과 야심을 알아본 디아볼루스는 그를 가장 중요한 사안에 관해 조언을 하는 수석 자문관으로 삼기로 했다. 디아볼루스는 자유의지경을 청해 은밀한 사안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었다. 그의 입성을 반겼던 자유의지경은 자발적으로 디아볼루스를 섬기겠다고 나섰다. 이에 폭군 디아볼루스는 자유의지경을 성의 수장으로 삼고 맨소울의 성벽과 성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 심지어 자유의지경의 임명장에는 맨소울에서 그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들어갔다. 맨소울에서 자유의지경은 디아볼루스에 이어 2인자가 됐다. 자유의지경의 비서인 생각씨는 어느모로 보나 주인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론과 실제에서 주인과 한마음 한뜻이었다. 이제 맨소울은 의지와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의지와 생각의 정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게 됐다. 권력을 손에 쥔 자유의지경은 실로 위험천만한 인물이었다. 먼저 전 왕과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했다.

그리고는 위대한 주인 디아볼루스에게 서약을 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그는 마음껏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자리에 앉아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자유의 지경에 맨 서울에서 자행한 규괴한 일들은 직접 보지 않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먼저 자유의 지경은 서기관 양심 씨를 중상모략했다. 그는 양심 씨의 모습이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견딜 수 없었다. 양심 씨가 보이면 눈을 감았고 양심 씨의 목소리가 들리면 귀를 닫아버렸다. 뿐만 아니라 자유의 지경은 샤다이 왕의 법이 한 조각이라도 맨서울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비서 생각 씨의 집에는 샤다이 왕의 법이 기록된 낡은 양피지가 있었는데 자유의 지경은 그 양피지를 발견하자마자 벽난로에 던져 태워버렸다. 양심 씨의 서재에도 샤다이 왕의 법전이 일부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손을 대지 못했다. 자유의 지경은 주인 디아볼루스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았다. 디아볼루스 왕의 용맹함과 지혜로운 치리, 영광을 드높이고 맨 서울의 거리를 다니며 위대한 주인을 찬양했다. 심지어 그는 천하고 악한 디아볼루스의 무리와 함께하며 누가 허락하거나 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악행과 일탈을 일삼으며 무리에 편입됐다. 자유의지 경에게는 정씨라는 보좌관이 있었다. 그 역시 육신의 소욕에 자신을 내어준 원칙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악한 정이라고 불렀다. 그는 생각 씨의 딸인 육신의 정력과 결혼해 세 아들, 무례, 험담, 책망 증오를 낳았다. 또 세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진리조롱, 하나님 모독, 복수였다. 그들은 모두 결혼해서 자신들만큼이나 구제불능인 수많은 자식을 낳았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0: 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 계신 곳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머무는 삶을 바라보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근목자 흙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머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오래 머물면 세상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태도까지도 조금씩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거하면 다르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는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오래 머물며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ay의 Oh, What a Moment, Gather Vocal Band의 Sinner Saved by Grace, Wintley Phipps의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언제였나, 장근희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리의 예수 내구주 들려드렸습니다. 5159번님께서 신장 투석을 거부해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호흡곤란이 오고 심정지가 오며 코로나 때 제대로 면회도 하지 못해 그렇게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3년이 되었네요. 마지막 3개월은 뇌사 상태로 누워 계시며 동생이 면회 간 날에도 눈도 뜨시고 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보고 눈감은 모습만 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얼마나 좋은 아빠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않고 천국에서 자유하며 기쁘게 지내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토브 월십에 참 아름다워라 듣고 싶어요. 친구가 동방송 샬롬 나잇을 소개해줘서 듣게 됐는데 아빠가 있는 하늘나라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작은 불꽃 하나가, 어노인팅의 나는 찬양하리라, 마커스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5159번님께서 신청해주신 도브 워십의 참 아름다워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작게는 부모님의 눈물과 땀이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의 피와 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도 겪으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바뀌기까지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그런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더욱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정현주의 찬양으로 구주와 함께 나아 죽었으니, 그리고 이어서 안성진의 빈들이 마른 풀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충만하고 또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그런 내 영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오히려 정말 큰 소리로 주님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 때, 그때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주님, 정말로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었고요. 이어서 나무현의 오신실하 신주 두곡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으로 함께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노래 선교단의 음성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그리고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이며 분명 이전과는 다른 큰 전환의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의 초림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된 오늘은 신약에서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대전환의 시기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 잃었던 기업을 다시 받고 새 출발하는 50년의 희년이 40번째가 되는 2000년의 대희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신약의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을 건너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간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전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시대가 왔도다. 역사상 가장 큰 희년을 위한 대전환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앞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는 역사의 때에 주는 빛의 날개를 활짝 펼치실 것입니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126편 2절 말씀입니다. 나와 가정, 교회, 나아가 우리나라와 열방을 향해 대희년의 뿔나팔을 크게 길게 불겠습니다.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고 전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그 이름 두 곡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곡의 찬양, 소프라노 신델라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테너 존 노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이어서 서울 바합 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세곡 함께 하시죠.

끝으로 들으신 찬양은 서울바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은 먼저 백투더 바이블 퀄텟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모스텔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편 23편 준비했습니다. 이두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을 지나면서 이 땅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깊이 애국하는 그런 하루 잘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첫 찬양으로는 조범진의 곡이었어요.

할렐루야. 목소리는 헤리티지의 이철규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 굉장히 큰 일도 있었고, 또, 그 더위도 또 한껏 기승을 부렸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 오늘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또 바라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크리스찬 CCM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들 한 시간 동안 준비해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동방현주의 세상을 사는 지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제가 불렀습니다. 커버한 곡이죠. 주의 잔으로 산다는 것은 프레이즈 앤 워십 4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드리지만 기도를 간구를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긴 합니다. 또 그런 질문들과 기도들 가운데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응답 없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보내실 때가 있죠. 그러나 알고 계시죠? 그 침묵마저도 우리에게는 응답인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찬양 하나 더 들을까요? 주 나의 평안 류윤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간구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추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 못한 것을 버림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공허감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만났다고 느끼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낀다면 이 순간부터 찾으십시오.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분 만나기를 기대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김복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계속 도전받는 게 있다면 뭘까요?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 우리 스스로의, 내 스스로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들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주님께서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졌을 때는 나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느낌과 생각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밝히 보지 못했던 볼수 없었던 것들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언제나 들어도 좋은 찬양이지요.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항상 잘 모아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또 신청곡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시면 오늘과 내일이 아닌 오는 주 토요일 토요일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015님, 네, 역시 5월 30일 01시 21초에 출첵이요. 오늘은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잔잔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 준비해놓고 있고요. 7282님, 전 보통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 듣는데요. 내일은 에어컨 공사가 있어서 오늘은 누워서 듣고 있어요. 7282님, 그 에어컨 설비를 하시는 건가요? 와,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신 거면 지금 시즌이 정말 바쁘실 시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한두 번인가 그 에어컨 설비하는 거를 본 경험이 있어요. 뭐 저희 집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설치하시는 거를 이제 본 적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힘든 일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 여쭤봤더니 아, 힘들긴 한데 이렇게 또 제품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서 그것만 알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네, 7282님 잘 설치하셨죠? 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428님 저희 왕왕왕 애청자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밤 비행기로 LA로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하, 다시 LA로 가시는군요. 거의 3개월간 한국에서의 모든 일이 잘 지나갔지만 마지막 짐 정리와 집 정리는 계속되고 네. 그리고 떠나야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아, 6428님 지금 이 방송은 또 LA에서 듣고 계시겠네요. 정말로 우리 방송의 글로벌 청취자이십니다. 6428님.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주님께서 늘 영감 팍팍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품들 만드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6282님. 5월 30일 1시 58분에 올려주셨어요. 아멘 수고하셨어요. 빛이 없어도 신청곡 부탁드려요. 다윗과 요나단. 네, 빛이 없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셨습니다.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5월 31일 01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밀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오, 이로님, 집회에서 받으신 은혜 주변에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2호 사모님, 목요일 밤에 교통사고를 크게 겪어서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이상하네요. 그것보다 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2호 사모님, 그래도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던져주셨지만 너무 울림이 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몸이 아픈 것도 무섭지만 죄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2호 사모님, 다시 온전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신청곡이 있었어요. 501호님께서 신청해주신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를 신청을 하셨고요. 네, 신청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카 요나단의 빛이 없어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제목이죠. 이두 곡의 신청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다윗과 요나단의 주에서 나의 당신이여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달빛 가스펠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행복한 순간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되게 감사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스플랜이라는 팀을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아셨나요? 저는 처음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접하게 된 거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저는

언제 처음 만나게 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죠. 30년 넘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요? 그런데요, 이두 곡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대가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그 노래의 스타일은 옛날 것과 지금 것으로 나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표현되고 있어서,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조금 장난기 어린 생각이 있긴 했지만, 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를 히스플랜이 부르고 다윗과 요나단이 나의 기도를 부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와 시간과 역사를 거슬러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허락하신 찬양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앞으로의 시대도 계속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악들을 또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오랜만에 이 멘트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아티스트들이, 이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를 노래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애통해하는 것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노래할 수 있는 음악 사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하면서 귀한 시간 또 오늘도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립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거죠? 마지막 곡으로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님을 또 느끼시고 깨달으시면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이제 녹음이 더욱더 짙어가는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자 또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기독 순교자들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사참배에 거부하며 조국의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피 흘리신 믿음의 선조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조국과 성도들을 위해 가장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가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이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은 그 어떤 날보다 더욱더 감사의 마음과 경건함을 담아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이 땅의 차가운 골짜기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순교사의 피는 허무하게 사라진 눈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두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칼날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총칼 앞에서도 조국을 위해 무릎 꿇었던 그 신실한 기도가 거름이 되어 이 땅에 푸른 평화의 숲이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 상처 입은 이 강산을 위로하시고 선조들이 피로 지킨 신앙과 조국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게 하소서. 네, 조국의 꽃이 되어 기독 기림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이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들을 맞았으니 곧 헷 족속 중 일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하였고 이스라엘의 딸이며 느바엿의 누이인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에서를 위해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서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서 떠나 한 지방으로 갔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방대하여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짐승떼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우거하던 그 땅이 그들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서가 세일산에 자리 잡았으니 에서는 곧 에돔이다. 이것은 세일산의 에돔 사람들의 조상 에서의 족보이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도 딤나라는 첩을 두었는데 그녀가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소생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소생들이다. 아나의 딸이며 시보온의 손녀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녀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아주었다. 에서의 후손들 중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버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들 중에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서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소생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로서 에서의 아내가 된 오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이들이 바로 에서 곧 에돔의 자손들이며 이들이 바로 그들의 족장들이다. 그 땅에 거주한 호리족속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자리 잡은 세일의 자손들 중 호리족속에서 나온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였다. 소발의 아들들은 알완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본의 아들

이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이 사람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떼를 돌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다. 디손의 아들들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허리족 속의 족장들은 이러하니 곧 로단 족장, 서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다. 이들은 그 구역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허리족 속에서 나온 족장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여밥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여밥이 죽으니 대만족 속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다대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격파한 하닷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에서 온 삼나가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으니 강 언저리 르어봇에서 온 사울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으니 하달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의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헬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은 그 종족과 터전과 이름에 따라서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그 소유한 땅의 거처에 따라서 에돔의 족장이 된 이들이니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다.

0: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곤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시기에 가장 어렵다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진짜 이유식도 못 먹어가서 저희 어머니가 감자를 으깨가지고 이유식 대신 저를 먹여서 키웠다고 항상 저한테 미안해하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커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는 배급제도가 붕괴돼서 엄마가 힘들게 장마당에서 벌어들여오는 도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장마당이라는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쌀을 1kg를 사갖고 들어오면 겨우 오늘 한 끼, 두 끼, 오늘 먹으면 내일 뭐를 먹어야 되는 거가 항상 고민이고 항상 숙제였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고요. 항상 하늘은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나의 심장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의를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믿었는데 저에게 차려진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점점 가면서 굶어 죽을 사람들, 94년도에 300만 명의 아사자들까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장사를 못해서 너희들 먹여 살릴 힘이 없어서 항상 어머니가 어머니를 탓했고 저희 아빠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정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또 그 인생 그리고 내 팔자를 탓하면서 살아왔는데요. 15살에 처음으로 제가 노래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한 축복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조차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자책감에 매일같이 살았는데 15살에 한국에서 나온 노래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항상 생일 때라든가 그리고 친구들이 어디를 떠날 때 이럴 때 이 노래를 꼭 불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노래 태초부터 나를 축복해서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원망이 아닌 축복받은 인생으로 산다라는 노래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그런 노래를 매일같이 부르면서 정말 그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6살에 국가에서 너는 키가 크니까 군대를 가라 라고 해서 저를 군대로 보냈어요. 김정일을 경호하는 경호처로 보냈습니다. 최소한 경호부대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니 또 신병교육이라는 것을 초반에 이렇게 오면 한 3개월이라는 기간을 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3개월이 딱 끝나니까 또 저를 데려다가 어디로 보내냐? 간호사를 전문으로 키우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다 졸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허위사령부라는 장성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로 보냈습니다. 8년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정말 힘든 상황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마다 계속 나타나주는 좋은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나 보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를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조금 조금씩 저의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년을 군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제가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이유가 회사에서 너무 일을 시키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풀가동을 시키면서 건설 현장, 아파트

건설 이런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로사로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나갔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에서 휴가를 보내줬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아빠는 현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제가 오면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엄청 마르셨거든요. 얼굴은 까맣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처음 물어보면 아빠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영웅이래. 그래, 무슨 영웅인데? 현장에서 순직을, 일하다가 순직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노력 영웅 칭호라는 것을 줬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걸 가지고 쌀 1kg도 바꿔 먹을 수가 없어요.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형식상 주어지는 그러한 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사실 아빠가 일하면서 그렇게 노동의 대가로 사실 국가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약속했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집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까지 국가가 그 기름이 없어서 안 돌아갈 때그 빚까지 다 갚아주면서 헌신을 했던 거죠.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지정해놨던 그 아파트 202호, 지금도 이 채 안 집니다. 2층 2호였거든요. 2층 2호인데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라고 입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여기 와서 이 청소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 아닌데요? 저희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가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순위에서 밀려난 것 자체가 아니고 아예 명단에서 해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집을 팔고 나와서 살았던 게 아파트 그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컨테이너로 된 조그마한 경비실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완공되면 그 컨테이너를 반납하고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으로 있었던 건데 갑자기 아파트가 완공되니까 와서 그걸 싹다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랑 나랑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집이라도 대충이라도 주면서 나가 살아라라고 하면 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내일엔 당장 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살수 있는 곳은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나쁜 생각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신을 제가 차렸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또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겠네 해서 제가 두 번, 세 번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만에 눈을 딱 뜨니까 나는 죽을 수 없는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힘을 내서 그나마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엄마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자. 북한에서는 할수 없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부대를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귀를 안 하고 바로 한국으로 온 거죠. 사실 한국에 오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도와주겠다라는 결심으로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압록강을 넘어야 되는데 교대 근무하는 시간에 빨리 탈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밤에 압록강 쪽에 보면 돌멩이들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엄청 심해요. 야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돌멩이들, 거기에서 그 돌산을 이렇게 내려와야만 강을 건널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딱 엎드려 있는 순간에 갑자기 먼 데서 후레쉬 불이 비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살아야 되는데 하고 막 손을 떨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잡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전혀 모르는데도 갑자기 두 손이 앞으로 모여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여기에서 살게만 해주시면 저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험한 순간에 부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고 싶었지만 사실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중국 거리를 제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오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분증이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중국 공안국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북송을 시켜버립니다. 가장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임신매매를 당하는 걸 알면서도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려가서 그 집에서 조금이라도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장애인을 돌봐주는 보호사 겸 집안의 노예로 제가 팔려갔거든요. 제가 물건으로 팔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저기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구나. 이 생각만은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탈출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친구가 중국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데 거기 한국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면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저 도와주십시오. 저 탈북해야 되는데, 저 한국 가야 되는데, 길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브로커 일을 하시는 목사님, 탈북민들을 데려오시는 목사님들을 알고 계시니까 연락을 해봐라 라고 연결을 해줘서 제가 준비하고 출발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에 있는 쿠밍까지 오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다 보니까 베이징에 갔다가 베이징에서 또 쿠밍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보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 체류자고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공식

그래서 그걸 강을 넘어가지고 태국에 도착을 해서 태국에 있는 국제난민수용소에 가야만 우리가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착 지역은 태국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라오스에서 또 태국 가면 메콩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배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메콩강은 바다가 아니어가지고 잔잔한 호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쉽사리 이렇게 흔들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람도 안 부는데 배가 계속 흔들려가지고, 왜 배가 흔들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불빛이 보이냐 하고 봤더니 이렇게 초록색 불이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 저기 뭐냐고 했더니 악어가 입을 벌렸다 딱 닫으면 그 물살 때문에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그때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고, 악어라는 것은 상상만 하고 포식주의자라는 것만 들어가지고 저게 잡히면 어떡하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 가운데로 그냥 딱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태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아, 살았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간,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도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뜻깊은 6월에 또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때로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 아몬드 싶어도 흉터가 남아있기도 하지요. 전쟁으로 인해 분단의 선이 잔인하게 그어진 이 땅에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남아있습니다. 총과 칼이 오간 자리, 이 남과 북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아직도 만연하지요.

오늘 남한에서는 이 전쟁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는 날, 현충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6월 6일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 이화챔버 콰이어였고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트루바의 김정범 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고 남과 북 가운데 그어진 상처를 안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아픔이 없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천국 소망을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 붙들며 계속해서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서울챔버 싱어즈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도들이 돈을 대하는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자와 비신자의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더러 물어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의 언행이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욕도 자주 하고 거짓말도 자주 하지만은 믿는 사람의 언행은 달라야 되죠. 만일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세속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을 때 구소련의 정상회담 중에 니키타 크루쉐프가 아이센하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모든 일정이 다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니키타 크루쉐프 들어 내일은 저와 함께 교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니키타 크루쉐프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갑니다. 다음날 정상회담으로 약속된 시간에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무려 2시간이 지나서야 회의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그러죠. 니키타 크루쉐프는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매우 큰 결례를 아이센하워가 한 거죠. 그때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고 오느라 늦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자 니키타 크루쉐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이 무슨 핑계를 댈지 2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군요. 자칫하면 양국 사이에

0: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아이센하워는 믿음을 우선으로 했고 니키타 크루시첩은 이런 배포를 인정해 정상회담은 수월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때때로는 목숨까지 아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4개 있는 향유옥합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시편 72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은 공의로서 백성에게 평안을 보내게 하소서. 임금이 가난한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빈궁한 자를 건지며 억압하는 자를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과 평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소망을 들어주시고 함께 주실 줄을 믿으면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0: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법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니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념의 벽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법문을 터뜨리듯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뚫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날 되어지도록,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쁜 날 되도록. 혹 세상이 너에게 상처 주는 날 된다면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날 되도록. 넌 늘 기도했지. 즐겁고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예쁜 기도할 줄 아는 아이야, 알고 있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기쁜

주님의 보혈에 오늘도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미가 4장 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6월 6일 남한에서 현충일로 기념하는 오늘 해마다 이날이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함께 기억하는 날이죠. 동시에 전쟁이 남긴 아픔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은 전쟁으로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생이별해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미가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 아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세상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방송에서는 올 초에 발표한 한 편의 논문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0: 네.
1: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문이 있어서 여기 찾아보니까 정말 약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이 어떤 이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글인데요. 제목은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입니다.
0: 한국 입장에서 다뤘다는 것도 굉장히 또 흥미롭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올 초면은 네. 올해 발표한 거면은 그 올 초까지의 데이터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1: 그렇죠.
0: 논문을 썼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이 논문의 핵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요. 북한 노동자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한번 차단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은 특히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에 주목을 했는데요.
0: 네.
1: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는 솔직히 좀 어렵지만
0: 그쵸.
1: 북한 노동자를 쓰는 해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이 한국에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기업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즉 강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자라는 접근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아 이게 막았으니까 강제 노동은 안 되겠구나라고
0: 네.
1: 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에 좀 경각심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뭔가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1: 네.
0: 필요하고 여기서 수식어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이었는데
1: 네.
0: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강제 노동이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1: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저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일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외국에서 돈을 버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한 내부보다 외화를 벌 기회가 있다는 이유로 파견을 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강제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한국의 전문가들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논문은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해외 나간 노동자 첫 번째로는 여권을 뺏깁니다.
0: 네.
1: 이동이 제한되고요.
0: 말도 안 되죠, 이게.
1: 네. 숙소와 작업장을 감시받는 경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의 대부분도 북한 당국에 상납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즉 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에는 뭐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임금 유보, 과도한 노동시간, 위협과 협박 이게 포함되는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의 현실 여기에 거의 부합되어 있는 상당히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이게 말로는 뭐 여권을 보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1: 네.
0: 이동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임이 분명하고
1: 맞습니다.
0: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무엇보다 심각한 건 바로 이 임금 문제죠.
1: 맞습니다.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데요. 나의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그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그것도 나를 지킨 그 노동력을 보낸 북한 당국에 흡수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논문은 그 중국 파견 노동자들이 실제 임금의 70에 80%를 당국에 상납하고 실제 존해주는지는 한 달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라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중국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거나
0: 네.

0: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북한 당국의 감시와 그리고 귀국 후 처벌 가능성 때문에 그냥 말로 삭힐 수밖에, 그러니까 온몸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노동을 소개해줬을 때 수수료라는 개념이 여기도 있는데 이게 7, 80%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고국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돌아가서도 내야 될 뇌물들이 상당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런 부패가 만연한데 북한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 당국을 비판하거나 강제노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실사를 해라 라고 하는 지적인 거죠.
1: 네.
0: 물론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임금을 가져가는 핵심 주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1: 그렇죠.
0: 또한 중국 정부가 이런 노동을 방치하거나 허용하고 있다면 그 책임도 작지 않은 그런 지적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외교적 압박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논문은 시선을 조금 바꿉니다. 북한 노동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이익을 얻는 해외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뭐 현실적인 방안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이런 해결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나요?
0: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법인데요.
1: 네.
0: 현재 한국 관세법 제234조는 수입,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요. 바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입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세관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의심되는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1: 네.
0: 즉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 일종의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1: 저희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이 핵심인데 수입을 막는 것, 그러니까 들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그럼 수입을 막는 것이 북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연결지어 보는 거죠.
0: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에게 보내놓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현지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으로 북한 당국과 기업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입 제한은 이 구조를 끊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할 수 없게 만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면 기업은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좀 줄이거나,
1: 네.
0: 아니면 적어도 노동 시간과 임금 지급 구조를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강제 노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통로를 어떻게 보면 약간 개선해 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1: 이게 그럼 딱 두 가지 갈래길이 있겠어요.
0: 네.
1: 외화벌이를 보내지 않거나,
0: 네.
1: 강제 노동이라는 이 이름을 벗거나.
0: 그렇죠.
1: 근데 이 관세법 개정이라는 해결 방안이 좀 어떻게 실제로 반영된 사례들이 있나요?
0: 네. 논문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중요하게 소개를 하는 건데요.
1: 네.
0: 미국은 이미 관세법을 통해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 들어서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통해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보고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미국은 만들었습니다.
1: 네.
0: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유럽 시장에 들어오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런 국제적 흐름을 보면서도 이 한국도 더 이상 선언이나 비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 부분을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래도 조금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이긴 하나요?
0: 그렇죠. 그래서 강제노동이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1: 네.
0: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실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팔리고 있는 뭐 가방이라든지 속눈썹, 이게 중국,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구금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조사 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선 지역, 중국의 북한의 나선 지역에서는 경제 특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간 중국 기업들의 생산되는 제품이 실제로는 나선 지역 근처에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1: 네.
0: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아니, 수감자들이 만든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사례들인데, 그럼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떤 기반이 좀 마련되어야 될까요?
0: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쓰고 있는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는지,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강제노동 제품을 막으려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는 거죠. 기업 이름, 지역, 품목, 공급망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행정 역량인데요. 관세청이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되는 물건의 통관을 보류하고 기업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논문도 이 점을 한계로 지적하긴 하는 건데요.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목록과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중국이 그걸 막았습니다. 한국에서 그 서치를 검색을 하지 잘 못하게 만들어 놨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 자원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갖는 의미,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할, 짚어가야 할 의미를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0: 그러니까
1: 국장님.
0: 인권에 대한 개선 문제는 이제 가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 점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한 나라의 정책 수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저는 이제 나아갔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오랫동안 비판, 규탄, 결의안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잖아요. 물론 그 활동도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처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렇다면 한국 법을 어떻게 바꿔서 실제 압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1: 네.
0: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의미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공급망 문제하고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뒤에 누군가의 강제동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려져 있는 수산물,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게 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알고요,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인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토리라고 하는 한 아내가 있었어요. 토리. 근데 남편하고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맨날 그냥 남편이 큰 소리 치고 이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개를 한 마리 키우게 됐어요. 개를. 근데 이 강아지도 지 남편 닮아서 그런지 이게 망나니야. 그래서 이 토리가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거기 개 훈련법에 있는 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 이 책을 사다가 개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쉬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 개를 이럴 땐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럴 땐 저렇게 훈련시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치고 읽다 보니까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남편을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겠다.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하여튼 우리 상식적으로 해서 개는 자꾸 쓰다듬어줘야 되고 옆구리를 살살 긁어줘야 되고 때로 안아

0: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걔가 조금 잘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줘야 돼요. 강아지 키우는 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잘한 거 있으면 항상 먹을 거 가지고 있다가 항상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개 훈련시키듯이 남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개보다도 남편이 바뀌더래요. 남편이 전보다 훨씬 친절해졌고 일찍 들어오고 얼마나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소파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해요. 그게 개 훈련법의 책이었어요. 그거를 잘 숨겨놨어야 되는데 칠칠치 못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게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러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기 막 줄도 쳐져 있고 막 글도 써 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나를 개처럼 훈련한 거야? 뭐야? 날 개 취급한 거야? 화가 난 거야. 남편이 씩씩거리고 이 책을 흔들고 이게 뭐냐고 이거 뭐냐고 말이 라고 화를 내면서도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비록 개 훈련이긴 하지만 칭찬받아 좋고 사랑받아 좋고 상받아 좋고 수시로 먹을 거 간식 줘서 좋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에게 항복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머리를 이겨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을 대항합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하십시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느냐? 질서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화평과 행복은 질서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질서를 깨뜨립니다. 마귀는 반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행복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 질서를 세우실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고가와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종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참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훈련, 영원한 참신랑 예수님께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신랑 남편과 행복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연단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 아내를 뭐라 그러죠? 마누라 말고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여편네. 어느 책을 보니까 여편네, 여편녀라는 뜻은 옆에 있네의 준말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동역자, 대등한 관계, 그런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 밑에 있는 밑편네가 돼도 안 돼요. 그건 노예죠. 아내는 남편 머리 위에 있는 윗편네가 돼도 안 돼요. 아내는 남편 뒤에 있는 뒷편네가 돼도 안 되고 아내는 남편 앞에서 얼쩡거려도 안 돼요. 앞편네가 돼도 안 돼요. 아내는 옆편내가 돼.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는 함경북도에서, 오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평안남도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이 18도, 제주가 17도, 서울과 강릉, 포항이 16도, 대구와 여수, 목포가 15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대전, 광주가 14도, 평양과 신의주가 13도, 개성이 12도, 함흥 11도, 해산이 7도, 강계가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29도, 서울과 대전이 28도, 춘천과 포항, 여수와 목포가 27도, 개성과 강릉, 부산이 26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제주가 25도, 평양 24도, 신의주 22도, 강계가 21도, 해산 20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 소식에 피해 없도록 안전과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에 힘쓰고 말로 다 형용치 못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잠언 29장 26절 말씀입니다. 방송 과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요. 수용하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인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오늘 네온의 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원교회를 담임하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행복한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걸작 의식으로 이 하루를 승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승리의 성적표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내야 하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만큼 위대한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만 승리해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기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쉽게 말하면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저는 이 사탄의 대답을 보면서 아, 사탄의 주무대가 세상이고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찔러보는 것이 요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맞짱을 떠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은 승리를 만드는 성적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린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세상 속에서 맛을 만들어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끝없이 두루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계 속에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죠. 하루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내가 확실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는 일반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멋지게 갖추고 있는 전신갑주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다. 마치 두 노를 준 것이 한쪽은 하나님 사랑, 한쪽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노가 가장 균형 있게 잘 저어질 때 우리는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해 주실 줄을 알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십계명의 절반,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 믿음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위대한 승리의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성적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선물의 날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원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714번님, 새벽 길 25분 걸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오는 길 해가 뜨고 있습니다. 사방이 꽃으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눈도 코도 너무 행복하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지요? 참 좋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눈도 코도 귀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순종하며 돕는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가고요.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84장, 새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합찬송가 484장, 새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샘솟는 전원교회 신학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마음이 오늘 나의 모든 행동에 스며들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향기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싸우니 이 하루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0: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니엘 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적 두 번째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온 세계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명의 총리와 120명의 방백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송사를 해결하고 치안을 담당하며 왕께 드리는 세입을 관찰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이 메대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높여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왕을 섬기기에 있어서 허물이나 책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 앞에 당당하고 사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영, 바로 이것이 루아흐입니다. 바로 이 영을 통하여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다윗과 같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결단하여 큰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왕에게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아닌 다른 신들이나 심지어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까지 사자굴에 던질 것을 왕에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더욱이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이 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왕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야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바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야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일들을 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0: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5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8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가 기도를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너무나도 신임하였기에 그를 구하려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은 밤새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결국 그를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국의 왕이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실수를 야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모든 삶을 돌이켜서 복되어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룻밤이 지난 후 왕이 그에게 달려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 6장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의 죽음을 상상하며 슬퍼하는 왕에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라 하니라.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만리장천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입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적과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949-0000번, 서울 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통합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오늘은 70일을 맞이하는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첫 찬양은 바리톤 홍성선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 소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음 곡은 원웨이 싱어즈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번에는 유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도미누스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분을 구주로 섬기기 원하십니다. 이번에는 CTS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변하고 달라집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다음 곡은 조수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감사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충일을 맞아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오 수많은 핏값과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저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사 어떠한 위협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안보와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꼭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 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협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나한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내 건강의 비결이다.
0: 네.
1: 그런데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년인데 더 살면 80.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 100세가 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드물어주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좋은 일 하면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0: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수의 비결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17년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은자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미션 아가페를 섬기고 있는 이은자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 사명이 중요하고, 네. 근데 직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언제 시간을 내서 양쪽에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2: 저는 그래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봉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2: 델타항공이에요. 델타항공.
3: 델타항공에, 네.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느끼죠?
2: 저는 공항이, 국제공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스케줄도 제가 뭐 오전에 그것도 근무하고 제가 스케줄을 할 수 있는데 선교가 지기 때문에 제가 그 스케줄을 맞춰서.
3: 그럼 지금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2: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52년.
3: 그 옛날에 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네, 이영훈, 네.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고, 네, 있죠. 네. 이번에 선교사가 몇 명이 나왔어요?
2: 한 800명 넘게.
3: 그렇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네. 보낸 선교사.
2: 네네.
3: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2: 그렇죠.
3: 그렇게, 네. 이 선교사님 단체 같은데, 네. 내가 궁금한 게 그 단체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면 누가 하며 뭐를 해요?
2: 저희는 이제 인비션 아가페,

0: 미션 아가페라는 그 단체를 제가 한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숙자라는 그.
1: 미국엔 노숙자가 많죠?
0: 많아요. 예, 노숙자를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노숙자라는 그 단어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세 명이서 현재 지금, 제임스 송하고, 제임스 리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17년 전에 미션 아가페라는 단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8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1: 교도소도 가고.
0: 교도소도 가고.
1: 근데 교도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0: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도소 방문이 참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품은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1: 그러면은 이 노숙자 단체를 위해서 지금 식사를 보내주고.
0: 네.
1: 그런데 이제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또
0: 저희는
1: 저
0: 이제
1: 큐바도 갔다 오고.
0: 쿠바 그다음에 페루. 페루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페루에서 히카마루카라는 그 동네 산 동네에다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그해서 파이널 리그해서 그 동네 잔치를 해줘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한테 문이
1: 자비량으로
0: 다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 받아서 월급도 모자라요.
1: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0: 저희가 힘이 나죠.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제일 크고 바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한 10년 전에는 페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년 전에는 이제 쿠바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1: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요?
0: 어디를?
1: 단체.
0: 저희는 그냥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이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 갑니다. 그러면 각자들 다 알아서 각자 거기도 자비량으로 다 해서 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국 70년 운영하시듯이.
1: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은 네. 그 사람들에게 뭐 흔 옷도 주고 새 옷도
0: 그럼요.
1: 주고.
0: 그럼요. 그래서 델타항공에 감사한 게 가방에 리미트가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요.
2: 와.
0: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네.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 회사에 너무 감사하죠.
1: 코로나 기간에.
0: 네.
1: 그 기간에는 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0: 네.
1: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네요.
0: 그럼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그 봉쇄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비행기는 뜨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코로나 때도 저희는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고.
1: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장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서 인상에 남고 아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0: 그럼요. 많죠.
1: 언제?
0: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노숙자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은 행사를 이렇게 단체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 노숙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도 있고 무서운
0: 그렇죠.
2: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노숙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2: 네.
0: 교도소 사역.
2: 아.
0: 교도소 사역에 처음 갔을 때 그 살인자들만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접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제가 잡혀가는 그런 꿈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2: 네.
0: 막상 가서 썰빙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정말 너무 이 눈

0: 눈동자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그분들 섬길 때 아, 정말 한순간에 잘못으로 이러는구나. 저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네. 그분들 섬기면서 정말.
1: 그럼부터 사랑의 전포라는 게 뭐예요?
0: 사랑의 전포는 저희가 이제 노숙자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불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전포를 새 거를 사서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600벌에서 700벌을 사요. 사서 이제 11월 달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1: 저 그 노숙자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숙에서 떠나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0: 어이, 그럼요. 예. 우리가 노숙자를 이제 돌보다가,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식사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보내고, 거기 이제 학교에 가서, 직업 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미션 아가페 위에서 기도해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한테 와서 모여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보람 있죠, 정말.
2: 네, 네. 정말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노숙자들도 있었을 것
0: 그럼요,
2: 같은데.
0: 많죠.
2: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0: 한 분은 이제 살인자로 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노숙자가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 1년 반, 2년 계속 사랑으로 하고 집도 구해서 또 같이 그 집에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자리를 터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2: 예, 할렐루야.
0: 정말 그게 우리 네. 식구가 되고.
2: 아멘. 예. 맞습니다.
1: 근데 저 소수가 선교위원들이 하니까 별로 의견 충돌은 없을 텐데.
0: 네.
1: 만약 어떤 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의견에.
0: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뭐 세네 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임스 송은 이제 애틀란타 로컬 홈레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고 저는 이제 또 주류사회 단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오빠 제임스 리는 이제 해외 쿠바나 이제 페루나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한 발짝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다고 기도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 명이서 17년 동안 뭐 나름대로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준 게 감사하죠.
1: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아가페
0: 한국에도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도 져주고 서울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교회를 한번 져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그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
2: 그 쿠바나 페루 지역에서도 선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0: 아, 쿠바는 저희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한 4년 전에 접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렵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빵 조각 하나 배달 받고 가서 이렇게 뭐 레이션 카든가 이렇게 해서 받고 그다음에 콩 조금 받고 뭐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편 없이 감사와 찬양하는데 네.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북동방송 어린아이들 하고 2년은 언제부터 맺었어요?
2: 목사님 25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봉사죠, 뭐.
1: 근데 예. 선교사님은 미국은 몇 살에 가셨어요?
2: 저는 지금 40년 됐어요. 85년에.
1: 미국 간 지가?
2: 네.
1: 그때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2: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조지아 스테이트 그 유니버시티에 학교 가는데 델타에서 한 6개월 프로젝트를 그 일본에 처음 취향을 했어요. 87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에 6개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해마다
2: 네.
1: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죠.
2: 네네. 네.
1: 이제 그때는 거기서 기념식을 하는데
2: 네.
1: 우리 어린이 합창단. 왜 거기 해마다 오라고 그래요, 걔들을?
2: 아, 그거는요, 그 전에 한번 그, 지금 버니스 킹이 CEO인데 그 마틴 루터 킹 막내 딸, 우연하게 그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의 합창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결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벌써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 덕분에 정말 지금은 이제 그 1년의 국가 행사인데 그 국가 행사에 어린이 합창단이 제일 주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매년.
1: 근데 해마다 보냈으면 좋은데
2: 네.
1: 얘들이 자비량이로 가기 때문에
2: 네, 네.
1: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각 단체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13 방송국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교회 가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2: 네.
1: 저 그렇게 다 받아서 이걸 모아놓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가는데
2: 네.

0: 요새 비행기 표가 보통이 아닌데요.
1: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비싸서. 올랐죠? 예. 저희도 선교대회 때 보통 1,000명이 넘게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요번에 많이 줄었죠? 못 오셨어요. 네. 예.
2: 그 어린이 합창단은 오랜 기간 이렇게 네. 또 함께 케어해 주셨고 김장하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김장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1: 아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정말 목사님 옆에서 뵐 때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뭐 직장 나름대로 제 직장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0: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가는 애들마다 네. 알란타에 가보면은 한국의 날이 있더라고.
1: 한인의 날. 예, 예, 예.
0: 그럼
1: 예.
0: 그때 1년에 한 번씩.
1: 1년에 한 번씩.
0: 어떻게 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게 되면은.
1: 그렇죠.
0: 걔들이 거기서 또 가서 프로그램 해놓고.
1: 네네네. 그게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미주한인의 재단 회장을 맡으면서 주정부를 통해서 이제 레졸루션 받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공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코리안 어메리칸 네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목사님 늘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합창단이 어느 단체가 오든지 그 지부가 오면은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은 많이 했어요. 하고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한복의 날 그거를 또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받아서 10월 21일 날이 한복의 날을 해서 한복, 궁중한복 쇼도 한복의 하고.
0: 한복의 날에. 그럼 한복 만드는.
1: 아니요. 여기 한국의 박현주 원장님이라는 그분이 한복기술진흥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소품을 다 저희가 공수해서 이제 궁중한복을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쇼도 하고 뭐 한복 한국 문화
0: 한복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알렌타도
1: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는 다 공수를 그 여기 한국에서
0: 그런데 전시를 하고
1: 예 전시를 합니다. 예.
2: K컬처가 굉장히 또 네. 붐이 일었으니까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그렇죠. 날 것 같네요. 어때요? 네.
1: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저가 감사하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 그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한복 전시를 해요. 그 거기 라비 지나서 맞아 그 TSA 지나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목사님 둘이 프리샵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전 세계 분이 오셔서 감탄하고 저희 한복에 감탄하고 가요.
0: 그런데 한 번 우리. 네. 그럼 이 선교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1: 저는요, 제가 일본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갔을 때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정말 1년 동안 병원에서 있으면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예. 한국에서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2: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그럼 전도하신 건가요?
1: 네.
2: 남편분은 원래 믿는 집안이셨고요.
1: 네, 네.
2: 그렇게 남편분과 함께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만난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랐으니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한데요.
1: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차 사고 나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제 나름대로의 일본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절에를 미국 가니까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희 남편이 한국교회 지금 이제 슈가로프 한인교회 그 애틀란타에서 거기를 저를 데려간 게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 밤새도록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이제 등록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최봉수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제 마더 철치예요.
0: 그럼 앞으로 이 선교사님은

0: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1: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섬기는데 제가 섬기면서 제가 힘이 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에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제 미션 아가페에 쉘터, 우리는 지금 쉘터도 없고 뭐 사무실도 그냥 빌려서 있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쉘터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와서 계실 데가 없는 분들 그분들 돕고 살고 싶습니다.
0: 그러면 지금 또 그런데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아가페의 선교회를.
1: 네.
0: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후원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저희 미션 아가페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 그 후원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0: 웹사이트가 있군요.
1: 네, 있습니다.
0: 미국에.
1: 네.
2: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말씀에 일을 하면서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오직 겸손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듣는 것 같죠?
2: 네.
0: 미국에서도 극동방송 앱으로 들을 수 있죠?
1: 아, 저는 지금 전화에다가 앱 깔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하고 그것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 뭐 대전 다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서 극동방송국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앱 깔아서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인사회에 뭐 부회장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에 많은 봉사단체가 이제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이제 그 한인이 한 20만 명이 넘어요.
2: 네.
1: 20만 명 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극동방송국 앱 들어보라고.
2: 아.
1: 그러고 이제 앱 깔아주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사연도 나눴는데요.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들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청취자분들에게 내가 알렌타를 종종 가는데 그 이 선교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또 헌금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선교사님을 만나요?
1: 공항에는 뭐 제가 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려도
0: 될까요? 델타에
1: 되고요.
0: 가서 직원한테 리 슈립 아느냐?
1: 보통 직원들한테 이제 미스리 아니냐고 그러면은 거의
0: 연락이 되는군요.
1: 네. 네.
0: 오케이. 그래, 우리가 갈 때 뭐 대부분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알렌탈 통하니까
1: 네,
0: 많이들 가지요, 한국 사람들이.
1: 아우, 맞죠. 예. 네.
0: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것으로 하긴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환상, 비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1: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미션 아가페에 쉘터가 있으면 쉘터가 꿈이고, 제가 지금 39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2: 아멘.
0: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1: 아멘.
2: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1: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도 정말 주신 게 하나님 기도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나운서도 새로 왔고.
1: 아, 네. 네.

0: 네, 처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1: 네.
0: 그 나가 미국을 가는데 아틀랜타에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 네.
0: 그 선교사님 좀 내가 아틀랜타에서 2, 3일 묵는데 만나 뵀으면
1: 아유,
0: 좋겠습니다.
1: 언제든지요.
0: 그럼 아가페이를 찍어라. 아가페 선교회.
1: 아니, 저 전화번호 주시면,
0: 예.
1: 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0: 그럼
1: 제 전화번호,
0: 전화번호를
1: 예.
0: 극동방송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1: 네.
0: 줘도
1: 아유,
0: 돼요?
1: 그럼요. 예.
0: 좋은 사람들한테.
1: 아유, 그러면.
0: 알아요.
1: 아니,
0: 그래.
1: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가 뭐 하면은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부탁해서.
0: 그렇지, 거긴 뭐 기차 타고 연결선에
1: 예, 그게
0: 가야
1: 아주
0: 되니까
1: 힘들어요.
0: 복잡하더라고, 처음 가는
1: 예,
0: 사람들은.
1: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2: 네, 너무 든든합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1: 네.
2: 앞으로도 미션 아가페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여러분은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랍니다.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하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별한 선생님을 초대하여 알려주려고 해요.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이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 반가워요.
0: 이지혜 선생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파괴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크고 강했던 바벨론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바사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관원이었어요. 이 자리

0: A는 왕이 가장 믿음직스러워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무척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한 왕에게 부탁하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답니다.
1: 와, 이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이 느헤미야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친구들,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과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를 지켜낸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말이지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부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때는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로맨 1619 and 내주는 강한 성유,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측의 내 마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0: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어느 날 나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것은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과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싶어요.
2: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0: 환상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2: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우리 가족만 예수님 믿으면 돼, 나와 친한 친구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나요?
0: 가족이나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가정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렇다고 유대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에게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베드로처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로 변화될 수 있어요.

0: 복음을 전하는 데 편견이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1: 저의 대장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0: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새 생명을 얻는 복음의 큰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 안디옥, 가이사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복음을 위해 순교했어요. 혹시 나만, 내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친구들에게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려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 될까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성령님은 도우시고 힘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제가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어떻게 하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열두 광주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훌쩍 지나갔죠? 오늘은 현충일 아침이기도 한데요. 조기 개항하셨습니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단체로 이제 국기를 달아주다 보니 태극기 만질 일이 예전보다는 적어졌죠. 예전엔 잘 보관하던 태극기를 직접 개양하고 또 내리면서 아 오늘 이런 날이었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독립운동가 중 크리스찬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미국인 농장에서 오렌지 따는 아주 힘든 일을 하실 때 이야기예요. 그때가 29 청년일 때인데요. 동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늘 습관처럼 했대요. 여러분,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땁시다. 오렌지 나무 한 그루를 정성으로 가꾸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라고요. 지금은 비록 남의 나라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정성은 결국 미국인 농장주에게 감동을 줬고요. 우리 동포들의 지위까지 높여줬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렌지 따는 일을 정성껏 하니 애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작은 일에 정성을 당한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네, 오늘 귀한 아침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리의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소프라노 신델라의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 애국자의 모습이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네, 성경에도 아주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인물이 있죠.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요.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라는 원망 대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정성을 다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펼쳐졌을까요?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껏 살아낸 요셉. 결국 주변 나라까지 살려내는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칼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은 그리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닳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과 함께하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소프라노 손예지의 이제야 돌아봅니다. 크룩스의 예수나를 위하여 이화 챔버 콰이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일상이 반복되는 이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자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또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축복하노라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방송
2: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 Motherwise 가정식탁.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시며 주님 안에서 즐거운 가정의 식탁을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